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신윤주입니다. 이 지구상 어느 한 곳에 바늘 하나를 딱 꽂고 저기 하늘 꼭대기에서 밀씨 하나를 떨어뜨리는 거야. 그 밀씨 하나가 나풀나풀나풀 떨어져서 그 바늘 위에 딱 꽂힐 확률, 그 계산도 안 되는 확률로 너희가 지금 여기에서 만난 거다. 영화 번지점프라다에서 주인공이 인연을 이렇게 설명하죠. 밀씨 하나가 바늘 위에 꽂힐 확률로 만난 사람. 그러니까 인연이란 얼마나 대단한 건가요? 나를 알고 내가 아는 주변 사람들을 조금 더 귀하게 생각해보는 아침. 영화 속을 수놓은 아름다운 쇼스타코비치 음악으로 시작해볼까요? 9월 13일 일요일, 여기는 신윤주의 가정음악입니다. 쇼스타코비치 버라이어티 오케스트라를 위한 모음곡 중에서 왈츠 2번, 첼리스트 얀 포글러, 에릭 야콥슨이 이끄는 The Nights의 연주입니다.

2008년 10월 뉴욕 실황 음반인데 그것보다 더 잘 숙성된 것 같은 잘 숙성된 와인 같은 아주 멋진 사운드네요. 첼리스트 얀 포글러, 에릭 야콥슨이 이끄는 기사들, 더 나이츠의 연주로 쇼스타코비치 버라이어티 오케스트라를 위한 모음곡 중에서 왈츠 2번 전해드렸습니다. 이 곡이 번지점프를 하다 에서도 사용이 됐었군요. 정말 대단하죠? 지구에 바늘 하나 딱 꽂고 저기 하늘 꼭대기에서 밀시 하나 떨어져서 그 바늘 위에 꽂힐 확률로 만난 게 그게 인연이다. 이야, 얼마나 귀한가요? 지금 내 옆에 있는 그 사람, 나의 친구들, 나의 소중한 사람들 생각하면서 더 귀하게 여겨줘야겠다 생각해봅니다. 가정음악입니다. 함께 하시면서 듣고 싶은 음악, 나누고 싶은 이야기 샵9310 유료 문자로 보내주십시오. 콩 게시판,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은 무료로 올리실 수 있고요. 당일 방송은 어려워도 가급적 빠른 주말에 선곡하고 또 소개해드리고 있으니까 사연 신청곡 보내주세요. 언제나 당신 곁에 이디야에서 전하는 커피 음료 모바일 상품권도 나누고 있습니다. 역시 쇼스타코비치 첼로 소나타 D단조 작품 40 중에서 1악장입니다. 알레그로 논 트로포. 쇼스타코비치가 남긴 유일한 첼로 소나타인데요. 고전주의 소나타 형식을 따라한 그런 작품이에요. 1악장 알레그로 논 트로포. 다니엘 밀러 쇼트의 첼로, 프란체스코 피에몬테스의 피아노입니다.

드미트리 쇼스타코비치 첼로 소나타 D단조 작품 40 중에서 1악장 알레그로 논 트로포였습니다. 다니엘 뮬러 쇼트의 첼로, 프란체스코 피에몬테스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이미영님 사연 주셨습니다. 부산에서 서울 가는 기차 안입니다. 신윤주의 가정음악이 함께여서 기차 여행의 설렘과 느긋함이 배가 됩니다. 행복합니다. 감사해요 하셨어요. 기차 타고 가시면서 사연 주시는 분이 가끔씩 있는데 이렇게 기차를 타고 가면 속절없이 하염없이 펼쳐지는 풍경의 눈길이 가잖아요. 그런데 그 막 지나가는 풍경처럼 빠른 속도로 또 음악이 흐를 때 그때 많은 감흥을 느끼시는 것 같아요. 또 한 분 계시는데 문경희님, 한적한 기차역을 지나고 있어요. 혼자 낯선 고장으로 가는 중이라고. 쉼이란 말에, 아 제가 쉼이란 얘기를 했더니 그걸 들으시고, 쉼이란 말에 30년 직장생활에 열흘의 휴가가 딱 닷새 남았음에 감사함에 회로를 돌려보신다고. 반이나 남았네 하셨어요. 네팔 이야기를 지난주에 했더니 화살 기도하셨다고. 고맙습니다. 많은 기도가 필요한 지역이죠. 이미영님, 문경희님, 이렇게 기차 여행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요한 슈트라우스 2세 즐거운 열차 폴카 작품 281인데요 빠른 박자와 아주 경쾌한 리듬이에요. 기차 바퀴가 레일을 달리는 소리, 또 들떠있는 여행자의 마음을 표현한 폴카입니다. 기차 여행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설렘을 주는 그런 일이었나 봐요. 니콜라우스 아르논크루가 지휘하는 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듣겠습니다.

아니 요한 슈트라우스 2세의 그 즐거운 열차 폴카를 이어 먹어볼 이길 수 있는 이 곡이었습니다. 빌리 스트레이혼의 Take the A Train. 트레인은 트레인인데 정말 기차는 아니고요. 뉴욕 지하철 A 노선을 A 트레인이라고 하는데 재즈의 전설 듀크 엘링턴이 이 곡을 만든 빌리 스트레이혼한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Take the A Train. A 노선 타고 뉴욕으로 와. 이렇게 쪽지를 보냈는데 아 이거 듣고 스트레이혼이 아 요거 한번 음악으로 만들어 볼까? 그러면서 이렇게 흥겹게 야 듀크 엘링턴이 나를 불렀어. A 트레인 타고 오래. 얼마나 오늘 또 신나게 한번 어? 기그를 한번 해 볼까? 이러면서 만든 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듀크 엘링턴 오케스트라 빅밴드에서 아주 이 곡을 연주해서 대성공을 얻었다고 합니다. 오늘은 사이먼 래틀 음반 클래식 엘링턴에서 들으셨어요. 사이먼 래틀이 지휘하는 시티 오브 버밍햄 심포니 오케스트라 그리고 여러 재즈 뮤지션들이 합세해서 멋진 연주를 만들어냈습니다. 이번에는 4268 쓰는 분인데요. 힘들었던 여름도 가을이 오는 걸 막지 못하네요. 그러니까요. 제 아무리 그 뜨거운 여름도 기세 등등했던 여름도 가을이 뭐 밀려오는데 힘을 쓸 수 있나요? 세월이 약임을 새삼 깨닫습니다 하셨어요. 힘든 시간 함께 해준 멀리 시드니에 있는 그분과 가을을 맞이하는 기쁨으로 사티의 슈트부를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아 그렇군요. 멀리 있는 그분과 함께 이 곡을 좀 그리고 그분이 좀 빨리 와주셨으면 좋겠나 봐요. 근데 이 곡 어저께 유튜브 전해드려서 오늘은 피아노 솔로가 아닌 카운터 테너 유시카 스메라의 연주로 듣겠습니다. 에릭 사티 유튜브 함께 하시죠.

에릭 사티, 슈투부, 그대를 원해요. 카운터 테너 요시카즈메라의 연주였습니다. KBS 클래식 FM 신윤주의 가정음악 듣고 계시고요. 아, 4268 쓰는 분께 커피도 한 잔 보낼게요.

일상이 음악이 되는 아침, 신윤주의 가정음악. 클래식 음악사에서 이번 주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간단히 짚어보고 관련된 음악을 들어보는 달력 속의 클래식입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주 후반부입니다. 9월 10일부터 13일까지 있었던 일들 알아보죠.

1659년 9월 10일 영국인 최초로 오페라를 작곡했던 해니 퍼셀이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 왕실 예배당 합창 단원이었던 해니 퍼셀. 이탈리아 오페라의 전통에 영국 고유한 극음악을 결합해서 영어 가사로 쓰여진 최초의 오페라 디도와 에네아스를 발표했고 영국의 오르페우스다 이렇게 불리면서 바로크 영국 음악을 주도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40년 전인 1786년 9월 11일에는 소나틴의 작곡가로 친숙한 프리드리 쿨하우가 태어났습니다. 독일에서 태어나 덴마크에 정착해 덴마크 궁정음악을 주도했던 쿨하우. 소나타 양식에 북유럽 토속음악을 더해 다양한 건반음악을 작곡했죠. 1840년 9월 12일 19세기 최고의 음악가 커플이었던 슈만과 클라라가 결혼식을 올리고 부부가 됐습니다. 클라라 아버지를 상대로 법정 소송까지 벌인 끝에 결혼에 성공했던 두 사람. 오전 10시 라이프치히 근교인 쉐네펠트 교회에서 가까운 지인들만 모시고 결혼식을 올렸는데 클라라 아버지 참석하지 않으셨고 멀리 사는 슈만 어머니 편지로 축하 인사를 전했습니다. 다음 날인 9월 13일 클라라가 21번째 생일을 맞았어요. 9살에 피아니스트로 데뷔한 그녀는 슈만과 결혼식을 올린 다음 날 남편과 번갈아 써가는 결혼일기를 쓰면서 가장 특별한 생일을 보냈죠. 영국 최초의 오페라를 만든 해니 퍼셀의 그 오페라 디도와 에네아스 중에서 이 오페라에서 가장 유명한 아리아입니다. 산막에 흐르는 When I'm Laid in the Earth, 내가 땅에 묻힐 때. 메초 소프라노 조이스 디도나토, 막심 에멜리아니 체프가 지휘하는 일 보모도로의 연주로 들으시고요. 프리드리 쿨하우의 소나틴의 C장조 작품 20의 1입니다. 어릴 때 피아노 배우신 분들 아마 손가락이 움직이실지도 몰라요. 전악장 듣죠? 알레그로, 안단테, 론도 알레그로 전악장, 크리스토프 애셴바흐의 피아노입니다.

이렇게 쳤어야 되는 거였습니다. 크리스토프 애셴바흐의 피아노 연주로 프리드리 쿨라우의 소나티네 C장조 작품 20의 1 들으셨습니다. 전악장 알레그로, 안단테, 론도 알레그로 들으셨습니다. 정말 듣기만 해도 또랑또랑 아주 명석한 어린이가 떠오르는 그런 연주였네요. 앞서 들으신 곡 헨리 퍼셀의 오페라 디도와 아에네아스 중에서 이 오페라에서 가장 유명한 아리아 산막에 내가 땅에 묻힐 때 When I'm Laid in Earth. 막심 에멜리아네체프가 지휘하는 일보모도로 메조소프라노 조이스 디도나토의 연주였습니다. 이번에는 로베르트 슈만, 클라라 슈만의 결혼 기념일을 함께하면서 기억하면서 슈만의 헌정 비트문과 클라라 슈만의 로만츠 작품 22의 1 이어서 감상하시겠습니다. 헌정은 테너 페터 슈라이어, 피아니스트 놀만 쉐틀러의 연주, 클라라 슈만 로만츠는 다니엘 호페 바일린, 세바스티안 크나우어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클라라 슈만의 로만체 작품 22의 1, 다니엘 호프의 바이올린, 세바스티안 크나우어의 피아노였습니다. 앞서 들으신 로베르트 슈만의 헌정 비트몽, 페터 슈라이어의 음성, 피아니스트 노먼 쉐틀러의 연주였습니다. 9월 12일이 이 두 사람이 결혼한 날이었는데요. 오늘 결혼기념일 맞으신 분들 더불어 축하드립니다. KBS 클래식 FM 신윤주의 가정음악 함께하고 계세요.

일포스티노 테마는 조슈아 벨의 발린, 바네사 페레스의 피아노, 반도네온의 카렐, 크라이엔호프, 그리고 더블 베이스 퍼커션 다른 연주자들이 이외에도 있었습니다. 영화 한 편이 생각나는 일요일 아침입니다. 가정음악 함께 하시면서 듣고 싶은 음악, 나누고 싶은 이야기, 유료문자 샵 9310, 콩게시판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은 무료로 올리실 수 있습니다. 당일 방송이 되지 않더라도 가급적 빠른 주말에 선곡하니까 많이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세요. 이번에는 6533 쓰는 분인데요. 안타깝게도 일을 하다 다쳐서 며칠째 누워계시다고. 하지만 그간 읽고 싶었던 책 실컷 읽고 좋아하는 클래식도 많이 들을 수 있어서 재충전이라는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항상 좋은 음악 소개해 주시는 가정음악과 함께 할 수 있어서 고맙다고. 어쩜 그렇게 제가 좋아하는 곡만 쏙쏙 골라서 들려주시는지. 그랬어요? 다행입니다. 많이 위로받으셨다고. 6533 쓰는 분, 아이고, 이제 툭툭 털고 일어나셨길 바랍니다. 커피로 응원할게요. 그리고 2543 쓰는 분, 일요일 아침 성당 가는 길입니다. 언제나 가정음악 잘 듣고 있어요. 아, 몰래 자는 그레첸 리스트 피아노 편곡 버전으로 듣고 싶다고 하셔서 준비를 했습니다. 프란치스 슈베르트, 몰래 잤는 그레첸, 도이치번호 118. 아, 2543 쓰는 분께 커피도 드리고요. 몰래 잤는 그레첸은 소프라노 발트로이트 마이어의 음성, 게르하르드 오피츠의 피아노 연주로 준비했는데요. 축제에서 우연히 만난 귀족 청년 파우스트에게 첫눈에 반해서 사랑의 열병을 앓게 된 순진한 여인 그레첸이 홀로 앉아 파우스트를 향해서 불안한 마음, 그리움을 억누르기 위해 쉼없이 물레를 돌리며 혼잣말로 노래하는 가곡입니다. 아, 리스트 편곡의 그 물레 잡는 그레첸, 서울 작품 번호 558-8은 피아니스트 선우 예건의 연주로 듣겠습니다.

아, 정말 피아니스트들은 오른손과 왼손을 이렇게 다른 캐릭터를 동시에 연주하는 진김 연기를 들려주는 것 같습니다. 리스트가 편곡한 슈베르트의 물레자는 그레첸 썰 작품 번호 558의 8 피아니스트 선우예권의 연주였습니다. 왼손은 물레가 돌고 오른손은 그레첸이 노래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앞서 들으신 곡 원곡이었죠. 슈베르트의 물레자는 그레첸 도이치번호 118 소프라노 발트로이트 마이어의 음성 피아노의 게르하르트 오피츠였습니다. KBS 클래식 FM 신윤주의 가정음악입니다.

일상이 음악이 되는 아침, 신윤주의 가정음악. 가정음악 일요일 아침에는 역사 속에 숨겨진 음악과 음악가들의 가치를 재발견하는 시간 히든 클래식으로 함께합니다. 오늘은 베토벤의 제자이자 뛰어난 피아니스트였고 작곡가였던 페르디난트 리스가 영국에서 작곡한 실내악이에요. 그랜드 육중주 작품 번호 100번 만나보겠습니다.

1813년 봄이었습니다. 29살의 페르디난트 리스 런던에 도착했어요. 오스트리아 비인에서 베토벤에게 인정받는 제자이자 뛰어난 피아니스트로 인기가 높았던 리스가 유럽 순회 공연을 다니다 배를 타고 런던까지 오게 된 거죠. 섬나라 영국 청중은 그 어느 도시의 청중보다 열렬히 이 젊은 피아니스트를 맞이했습니다. 리스가 출연하는 음악회 연일 매진이었고요. 사적으로도 그와 만남을 갖길 원하는 사람들이 줄을 이었어요. 특히 그는 이곳에서 바이올리니스트이자 공연 기획을 하고 있는 요한 페터 잘로몬을 만나게 됐는데 리스 집안과도 오랜 인연이 있었던 잘로몬. 리스의 콘서트 기획에 적극 나서면서 리스 인기는 더 높아졌고요. 덕분에 리스는 1824년까지 무려 11년 동안 런던에 머물면서 새로운 전성기를 펼쳤습니다. 이렇게 런던에서 바쁘고도 행복한 날들을 보내던 1815년 페르디난트 리스는 현악 4중주를 한층 확장시킨 6중주 한 곡을 완성했는데요. 두 대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에 더블 베이스와 피아노를 추가한 이 곡에 크다라는 의미를 가진 그랜드라는 말을 덧붙인 거죠. 특히 이 곡의 두 번째 악장에는 당시 영국에서 크게 유행하던 노래 여름날의 마지막 장미 The Last Rose of Summer 선율이 등장합니다. 아일랜드 민요 선율에 시인 토마스 무어가 새로 가사를 붙여 만든 이 노래 당시 영국 전역에서 크게 유행하고 있었거든요. 리스는 이 선율을 2악장 주제로 사용해서 다채로운 변주 형식의 악곡을 선보였습니다. 아일랜드의 토속적인 분위기가 느껴지는 이 노래 가사 이렇습니다. 여름날의 마지막 장미 홀로 남아 피어있네. 사랑하는 친구들도 모두 시들어 사라지고 꽃잎도 꽃순도 이제 남은 것이 없어. 붉고 수줍던 모습들 아련히 그리워지네. 여름을 보내는 애틋함이 느껴지는 노래가락이 등장하는 신뢰악 페르디난트 리스의 그랜드 6중주 작품 100번 1악장 알레그로 콘 브리오 2악장 안단테 아일랜드 에어 3악장 아다지오 알레그로까지 전악장 들어보시죠. 앙상블 콘체르탄트 프랑크푸르트의 연주로 연주시간 23분입니다.

베토벤의 제자였던 페르디난트 루이스의 그랜드 6중주 작품 100이었습니다. 1악장 알레그로 콘 브리오, 2악장 안단테 아일랜드 에어, 3악장 아다지오 알레그로까지 전악장을 들으셨습니다. 앙상블 콘체르탄트 프랑크푸르트의 연주였어요. 영국 전역에서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노래 여름날의 마지막 장미 아일랜드 민요 선율에 신 토마스 무어의 가사가 붙여진 이 노래는 정말 여름이 끝나가는 순간의 어떤 안타까움, 지난 여름의 뜨거웠던 열정을 그리

그리워하는 그런 마음을 담고 있어서 이 곡으로 영국에서 또 인기 몰이를 했던 페르디난트 리스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드네요. 또 한 분의 베토벤의 제자죠. 칼 체르니의 안단테와 폴라카 중에서 알레그로 알라 폴라카 오늘 마지막 곡입니다. 헤르만 바우만의 혼, 레나드 호칸슨의 피아노 남기면서 먼저 인사드리죠. 오늘도 일상이 음악이 되는 하루 보내세요.

클래식을 더 가까이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녕하세요. KBS 음악실 아나운서 윤수영입니다. 요즘 길가를 걷다 보면 복슬복슬한 이삭을 흔드는 강아지풀이 눈에 띕니다. 그 꽃말에는 뜻밖의 두 단어가 함께 들어있는데요. 하나는 동심, 그리고 다른 하나는 노여움입니다. 생각해보면 아이들의 마음에는 이 두 가지가 자연스럽게 함께 있는 것 같습니다.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금세 토라지다가도 조금 뒤에 재미있는 것을 발견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까르르 웃곤 하죠. 까끌까끌한 이삭을 내밀고 있다가도 바람 한 번 불면 금세 살랑살랑 흔들리는 강아지 풀처럼 화를 내더라도 오래 품고 있지는 않는 그 마음이 바로 동심 아닐까요? 마음속에 오래 붙잡아둔 화가 있다면 가볍게 놓아주고 그래서 금세 다시 웃을 수 있는 마음을 지닌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모차르트의 세레나데의 G장조, 아이네 클라인의 낙트무지크, 그 가운데 오늘은 4악장 론도 알레그로로 문을 열었습니다. 다니엘 호프가 지휘하는 취리 체인보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첫 곡 들으니까 까르르 웃으면서 어디든 산책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이네요. 가을날 휴일입니다. 즐겁고 너그러운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9월 13일 일요일 KBS 음악실 문을 열었습니다. 일요일 코너 꼬리물기 클래식 준비할게요. KBS 클래식 FM, KBS 음악실 듣고 계십니다.

음악가와 음반 사이의 숨은 길을 찾아보는 일요일 코너 꼬리물기 클래식. 오늘은 차세대 음악가들의 신보로 꼬리물고 이어갑니다. 지난주에는 서울시립교향악단의 미주 투어 공연에 참여했던 K클래식의 대표주자 바이올리니스트 김봄소리의 음반을 만나봤는데요. 오늘은 김봄소리와 함께 유럽 무대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는 피아니스트 김세현의 데뷔 음반을 소개합니다.

매년 7월 14일이면 파리 에펠탑 아래 야외 무대에서는 프랑스 혁명 기념일을 축하하는 콘서트가 열립니다. 지난해 프랑스 대통령을 포함해 수십만 명의 청중이 함께했던 그 무대에 한국 음악가 두 사람이 섰습니다. 바이올리니스트 김봄소리와 피아니스트 김세현이었지요. 두 사람은 유럽 무대, 특히 프랑스 관객들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는 차세대 음악가들로, 그중 김세현은 지난해 파리에서 롱티보 콩쿠르에서 불과 17살의 나이로 2위 없는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며 프랑스 음악계의 중심으로 빠르게 파고들었습니다. 프랑스 언론은 그의 우아한 터치와 다채로운 뉘앙스를 담은 프레이징을 높이 평가하며 프랑스의 대표적인 피아노 축제 라록 당테롱을 비롯한 주요 무대에 그를 초청하고 있는데요. 그 사랑에 화답하듯 바로 지난주 워너클래식스에서 발매된 김세현의 데뷔 음반에는 프랑스가 사랑한 두 작곡가의 음악이 수록됐습니다. 프랑스 대표 작곡가 가브리엘 포레와 파리에서 오래 활동하고 그곳에서 세상을 떠났던 프레데릭 쇼팽이죠. 꼬리물기 클래식, 오늘의 첫 번째 음반으로 김세현의 신보를 함께 감상해 보겠습니다. 이 음반은 김세현이 피아노 독주곡으로 순수 편곡한 포레의 가곡 꿈꾼 후회로 시작해서 바이젠베르크가 편곡한 샹송 4월의 파리에서로 끝나는데요. 그 안에는 고전적인 멋과 현대적 감각이 어우러지는 포레의 작품들과 함께 쇼팽 연습곡 작품

5번 그리고 녹턴 8번이 수록됐습니다. 피아니스트이자 영문학도이기도 한 김세현은 음반을 준비하며 마음이 가는 대로 선곡하고 각 연습곡에 어울리는 단시를 짓기도 했다는데요. 분홍빛 하늘과 솜사탕을 떠올린 첫 번째 연습곡, 그리고 잠을 방해하는 모기를 떠올린 두 번째 곡, 누나가 만든 장난감 블럭을 부수고 달아나는 남동생과 그를 뒤쫓는 소녀를 상상한 네 번째 곡까지 그의 구체적인 상상 속에서 더욱 입체적으로 살아나는 그 음악, 지금 함께 감상해 봅니다. 모두 다섯 곡을 준비해 봤는데요. 가장 먼저 포레가 작곡하고 김세현이 직접 편곡한 꿈꾼 후에 들어보시고, 이어서 쇼팽의 뱃노래 1번, 계속해서 연습곡 작품 25 가운데 1번, 2번, 4번, 또 녹턴 8번, 이어서 바이젠베르크가 편곡한 트레네의 4월의 파리에서까지 모두 김세현의 피아노 연주로 들려드립니다.

모두 피아니스트 김세현의 데뷔 음반에 수록된 연주였습니다. 가장 먼저 포레의 꿈꾼 후에 김세현의 편곡 버전으로 전해드렸고요. 이어서 쇼팽의 뱃노래 1번, 또 연습곡 작품 25호 가운데 1번, 2번, 4번, 녹턴 8번, 그리고 방금 들으신 바이젠베르크 편곡 트렌의 4월의 파리에서까지 피아니스트 김세현의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KBS 음악실 일요일 코너 꼬리물기 클래식 듣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따끈따끈한 심보로 이어갈게요. 피아니스트 문지영의 실내악 음반을 지금 소개합니다.

꼬리물기 클래식 오늘의 두 번째 음반으로는 바로 지난 5월 클라르트 레이블에서 발매한 피아니스트 문지영과 프랑스 출신의 클라리네티스트 로망 귀요의 슈만 실내악집을 감상하겠습니다. 문지영은 독보적인 음색과 감수성으로 음악가들의 음악가로 불려온 차세대 피아니스트인데요. 부조니 콩쿠르의 첫 아시아계 우승자이기도 합니다. 특히 2017년에 발표한 그의 슈만 피아노 작품집은 그에게 슈만 스페셜리스트라는 별칭을 안겨주었는데요. 문지영은 슈만을 가리켜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음악가이자 스스로의 감정을 솔직하게 음악으로 풀어낸 작곡가라고 말합니다. 이 음반에 함께한 클라리네티스트 로망 귀요는 아르모니아 문디에서 발표한 데뷔 음반을 포함해 지금까지 총 10여 장의 음반을 발표하며 음악 애호가들의 신뢰를 받아온 연주자죠. 또 서울 스프링 실내악 축제의 첫 해부터 함께해온 원년 멤버이기도 합니다. 이 음반에는 클라리넷과 피아노의 친밀한 대화를 엿볼 수 있는 두 작품집, 환상 소곡집과 세계의 로망스, 그리고 이와 함께 클라리넷과 피아노를 위해 편곡된 가곡집 시인의 사랑이 수록됐습니다. 꿈꾸듯 신비로운 클라리넷의 음색과 시처럼 간결하지만 다채로운 상상을 불러일으키는 피아노의 호흡이 깊은 여운을 남기는 음반이지요. 이 녹음에서는 독특하게도 라흐마니노프가 직접 연주한 적이 있는 베커 피아노를 사용했다고 하는데요. 19세기 후반 러시아를 대표했던 피아노 제작사 베커 피아노는 강하면서도 독특한 음색을 지녀서 차이콥스키나 루빈스타인도 애용했다고 합니다. 악기의 아스라한 음색과 두 음악가의 시적 음악 세계가 꿈처럼 아름다운 상상을 불러일으키는 그 음반, 지금 함께 들어보시죠. 슈만의 음악들입니다. 먼저 환상소곡집 작품 73 전곡 들으시고 이어서 시인의 사랑 가운데 첫 번째 곡 아름다운 5월에 네 번째 곡 그대 눈을 바라보면 여섯 번째 곡 라인 그 성스러운 흐름 일곱 번째 곡 나는 원망하지 않으리 모두 로망 귀요의 클라리넷 문지영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슈만의 음악들이었습니다. 앞서 들으셨던 곡 환상소곡집 전곡이었고요. 방금 들으신 곡은 슈만의 시인의 사랑을 로망귀요의 편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그중 첫 번째 곡 아름다운 5월의 네 번째 곡 그대 눈을 바라보면 여섯 번째 곡 라인 그 성스러운 흐름 일곱 번째 곡 나는 원망하지 않으리 모두 로망귀요의 클라리넷 문지영의 피아노 연주로 들려드렸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 됐네요. 저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윤수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녕하세요. 생생클래식 아나운서 박지현입니다. 플로리스트들은 꽃다발을 만들기 전 꽃을 다듬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걸 컨디셔닝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때 해야 하는 게 불필요한 잎과 가시 그리고 곁가지들을 정리하는 겁니다. 때론 그 곁가지들에 꽃이 붙어 있을 때도 있지만 다듬는 손길엔 망설임이 없죠. 이렇게 하는 이유는 실제로 꽃다발에 들어갈 꽃을 더 오래 보기 위해서입니다. 한 송이 꽃으로 갈 영양분이 다른 곳으로 나눠지지 않게끔 잎도 가지도 과감히 정리하는 건데요. 인생이 한 다발의 꽃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면 우리에게도 이런 컨디셔닝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내가 더 오래 보고 싶은 꽃을 골라 남겨두고 또 곁가지들을 아낌없이 쳐낼 필요도 있는 거겠죠. 오늘 첫 곡 요한 슈트라우스 2세의 레몬꽃 피는 곳 작품 364번입니다. 위너 슈트라이섹스트 현악 6중주단의 연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요한 슈트라우스 2세의 레몬꽃 피는 곳 4디지트론 앤 블루는 작품 364번이었습니다. 빈 현악 6중주단의 연주로 우아하고 상큼하게 생생클래식 문을 열어봤습니다. 왜 오프닝에서 꽃다발을 만들기 전에 하는 컨디셔닝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플로리스트들은 곁가지에 꽃이 붙어있든 안 붙어있든 꽃다발에 쓸 게 아니라면 싹 정리를 하더라고요. 우리도 이런 단호함을 갖춰야 하는 순간, 뭐 그런 상황들이 덜어 있긴 한데 나는 곁가지 정리를 잘하고 있을까 자문해보면서 일요일에 생생 클래식 문도 활짝 열어놨습니다. 일요일에도 여러분의 사연과 또 신청곡 기다리고 있는데요. 바로는 소개해드리지 못하더라도 저희가 잘 이제 다람쥐가 도토리 모으듯이 잘 모아뒀다가 소개하고 있으니까 여러분의 이야기 언제든 편하게 들려주세요. 문자메시지 샵9310번입니다. 우물정자 누르시고 9310번,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PC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콩 이용하시는 분들은 그냥 댓글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이어서 차이콥스키의 호두까기 인형 가운데 꽃의 왈츠 준비했습니다. 리차드 보닝이 지휘하는 내셔널 필하모닉의 연주입니다.

페트르 차이콥스키의 호두까기 인형 가운데 꽃의 왈츠였습니다. 이 곡 들으면 정말 주변이 화사해지고 반짝반짝하는 것 같은데요. 리차드 보닝이 지휘하는 내셔널 필하모닉의 연주로 들었습니다. 9600번

쓰시는 분은 정년 퇴임 후에 오라는 곳이 없는데 괜히 집에 있으면 눈치 보여서 다음 주 일정을 짜는 중 일요일에도 커피 쿠폰을 준다는 말에 혹해서 신청곡을 보내봅니다. 하시면서 하이든의 현악사중주 신청해 주셨거든요. 아, 이렇게 또 저희를 계획에 포함시켜 주시다니 커피 쿠폰 안 드릴 수 없죠.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어디 좋은데 커피숍 가서 좀 일요일에도 일정 있는 남자로 그렇게 즐기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말씀하신 현악사중주의 후장조 작품 3회 5번으로 준비했는데요. 세레나데입니다. 전악장 감상하시죠. 콰르텟 큰의 히트의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9600번 쓰시는 분이 청해 주신 요셉 하이든의 현악사중주 F장조 작품 3의 5번 세레나데 전악장이었습니다. 1악장 프레스토, 2악장 안단테 칸타빌레, 3악장 미뉴에토, 4악장 스케르찬도였고요. 쿼르텟 크네히트의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9060번 쓰시는 분도 나이가 50년을 훌쩍 뛰어넘어도 친구가 될 수 있는 클래식 FM 너무 좋습니다. 특히 지연 씨. 하하하, 저를 제일 최고라고 꼽아주시다니. 네. 제가 또 이런 말에 마음이 약해서 커피 쿠폰 드리는 건 아니고요. 또 정심껏 전해주신 이 신청곡, 베르디의 운명의 힘 서곡 듣고 싶다고 하셨는데, 이 곡과 함께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아, 그러면 리카르도 무티가 지휘하는 스칼라 극장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함께 들을까요?

9060번 쓰시는 분의 신청곡 주세페 베르디의 운명의 힘 서곡이었습니다. 리카르도 무티가 지휘하는 스칼라 극장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어요.

일상의 클래식 박지연의 생생 클래식. 옷이 바뀌면 사람이 달리 보이고 편곡을 달리하면 음악이 새롭게 들립니다. 작곡가가 낳고 편곡자가 새롭게 매만진 명곡들을 원곡과 편곡 두 개의 버전으로 비교 감상해보는 시간이죠. 원곡과 편곡 사이. 오늘 준비한 곡은 모차르트의 피아노 소나타 11번 A장조 가운데 3악장 알라 트루카입니다.

모차르트의 피아노 소나타 11번 A장조 퀘르 331번 가운데 3악장인 알라투르카 알레그레토는 이렇게 길게 소개되지 않고 보통 터키 행진곡으로 가장 많이 소개가 되죠. 1783년에 작곡됐고 1784년에 출판된 이 11번 가운데서도 이 3악장 이 터키풍의 이국적인 그 리듬 때문에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곡인데요. 오늘은 당대 악기로 또 모차르트 해석의 권위자인 파울 바두라 스코다의 연주로 원곡을 들어보겠습니다. 84년에 출판된 작품인데 당시에 그 비엔나에서 가장 유명한 피아노 제작자였던 안톤 월터의 1790년 포르테 피아노로 파울 바두라 스코다가 직접 연주를 하고요. 그는 이 포르테 피아노, 그러니까 당대의 악기로 이 모차르트의 이 작품들을 전곡을 또 소화하기도 해서 워낙에 해석에 있어서 탁월하다는 또 평을 받고 있는데 원곡 한번 당대 악기로 들어보시고요. 편곡 버전은 올리비에 프레스가 바이올린과 취임보 오케스트라를 위한 편곡한 버전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다니엘 호베 그 음반에 수록된 작품 저니 투 모차르트라는 음반에 대미를 장식하는 곡인데요. 모차르트의 그냥 유명 곡들을 그냥 모아서 만든 음반이 아니라 모차르트가 남긴 걸작들과 함께 모차르트가 영감을 받았거나 모차르트에게 영감을 이제 주기도 했던 여러 가지 작품들을 정말 여행을 떠나는 것처럼 모차르트의 좀 학구적인 또 연구자적인 모습과 함께 다양한 면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작품, 그런 음반인데요. 이 음반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이 곡 터키의 전통 악기가 또 전면에 등장해서 모차르트가 아마 당시에 구현하고 싶어 했던 오스만 제국의 군악대의 그 뭔가 강렬하면서도 이국적인 느낌을 잘 살린 편곡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올리비에 프레스는 1974년 프랑스 태생의 음악학자이자 바이올리니스트 또 편곡자이자 보건가인데요. 그러면 다니엘 호베 바이올린과 쥐리히 취임보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편곡을 또 비교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원곡과 편곡 사이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의 피아노 소나타 11번 A장조 큐엘 331번 가운데 3악장 알라 투르카 알레그레토 터키 행진곡을 전해드렸습니다. 1790년 포르테 피아노로 연주했어요. 파울 바두라 스코다의 연주였고요. 편곡한 곡은 올리비에 프레스가 편곡한 다니엘 호비 바이올린 연주했고요. 쥐리히 체인버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연주한 바이올린과 체인버 오케스트라를 위한 편곡으로 비교해서 들어봤습니다. 포르테 피아노의 그 찡찡찡찡 하는 또 그런 매력과 또 바이올린의 유려한 그 활의 움직임 느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곡은 두 말이 필요 없는 그런 곡이라서 뭐 재즈풍으로도 편곡되기도 하고 막 쿠바풍으로도 편곡이 되기도 하고 워낙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곡인데 이렇게 한 곡만 듣기는 조금 아쉬워서 클로드 볼링이 편곡한 터키 행진곡을 전해드리려고요. 이번에 전해드릴 곡의 음악 분위기를 음악 용어로 설명하자면 점점 빠르게를 뜻하는 아첼레란도 그리고 생기 있게 활기 있게를 뜻하는 아니마토로 표현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클로드 볼링의 재즈갱 아마데우스 모차르트 음반에서 트럼본과 또 클라리넷, 벤조가 같이 연주한 이곡 클로드 볼링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 듣겠습니다.

클로드 볼링이 매만진 모차르트의 터키 행진곡 어떠셨어요? 클로드 볼링의 피아노, 트럼본, 또 클라리넷, 벤조, 베이스, 드럼이 함께한 흥겨운 연주였습니다. 점점 손이 빨라지면서 뭔가

하고 있는 일을 좀 더 속도감 있게 해내시지 않았을까 기대하고요. 여러분은 지금 생생클래식과 함께하고 계시고 이어지는 순서는 일요일 한낮의 편안한 시간 재즈 컬럼니스트 황덕호와 함께하는 생생재즈입니다.

안녕하세요. 생생클래식 매주 일요일 재즈로 듣는 인터미션 같은 코너입니다. 생생재즈에서 재즈 소개하는 황도코입니다. 오늘은 9월의 두 번째 일요일 9월 13일인데요. 오늘도 9월 13일에 태어난 두 재즈 명인의 음악을 들어볼까 합니다. 먼저 만나실 인물은 1930년대 테너 색소폰의 선두 주자였던 추 베리입니다. 추 베리는 1908년 9월 13일 미국 웨스트 버지니아주 휠링이라는 곳에서 태어났는데요. 테너 색소폰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콜먼 호킨스로부터 절대적인 영향을 받아서 1930년대 맹활약했던 연주자였습니다. 그의 본명은 리언 베리인데요. 하지만 색소폰 마우스피스를 입으로 씹는 버릇이 있어서 동료 연주자들이 그를 씹는다는 뜻의 영어 단어죠. 추 베리라는 별명으로 불렀다고 합니다. 추 베리는 플레처 앤더슨 오케스트라에 속해 있었던 1936년에 스윙 시대를 대표하는 작품 하나를 작곡했습니다. 바로 오늘 들으실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인데요. 이 곡은 나중에 앤디 라자프가 가사를 붙여 패츠월러의 노래로도 널리 알려진 곡입니다. 아울러 도입부에 등장하는 트럼펫 파트의 반복적인 구절이 매우 인상적이어서 1년 뒤에 발표된 베니 굿맨의 대표곡 싱싱싱도 이 구절을 모방하게 됩니다. 그러면 들어보시겠습니다. 추 베리가 속했던 플레처 앤더슨 오케스트라의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입니다.

오랜만에 1930년대 스윙의 분위기에 젖어갔습니다. 추베리 작곡으로 플래치 앤더슨 오케스트라가 연주한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였습니다. 테너 색소폰 솔로의 추베리였습니다. 생생 클래식의 일요일 재즈 코너 생생 재즈. 오늘 9월 13일에 태어난 재즈 명인들의 음악을 들어보고 있는데요. 추베리에 이어서 만나볼 인물은 너무나도 유명한 보컬리스트 멜 토메입니다. 멜 토메는 벨벳 포그라는 이름으로 불릴 정도로 아름다운 미성을 갖고 있었고요. 또 자유분방한 스캣싱을 구사할 줄 아는 이상적인 재즈 보컬리스트였습니다. 1925년 9월 13일 미국 시카고에서 태어난 그는요, 20살 무렵에 매우 뛰어난 스탠다드 넘버 두 곡을 작곡했습니다. 한 곡은 1945년에 작곡한 더 크리스마스 송이고요. 또 다른 한 곡은 이듬해 작곡한 Born to be Blue입니다. 두 곡 모두 다 당시 멜 토메와 함께 작업했던 작사가 로버트 웰즈가 노랫말을 썼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Born to be Blue를 들어보시겠습니다. 그의 생일에 우울하게 태어났다라는 내용의 이 곡을 듣는 것이 조금 얄궂긴 하지만요. 그래도 그의 생일에 이 명곡을 듣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 곡이 오늘날 널리 알려진 데에는 챗 베이커의 노래도 크게 기여했죠.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Born to be Blue를 멜 토메의 노래로 이어서 챗 베이커의 노래로 연이어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생생 재즈의 황덕호였습니다. 오늘 밤 12시에 방송될 재즈 수첩도 많은 애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편안한 클래식 박지연의 생생 클래식. 생생 클래식은 일요일에는 재즈 코너도 함께합니다. 들으시다가 생각나는 음악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안히 저희에게 알려주세요. 문자메시지 샵9310번입니다. 우물정자 누르시고 9310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콩으로 듣는 분들은 그냥 댓글에 남겨주시면 되고요. 저희가 오늘은 바로바로 전해드리는 즉석 신청곡 시간은 없지만 가급적 빠른 일요일에 혹은 원하시는 때에 선곡해서 들을게요. 조묘구님께서 영화 소품팀에서 하루도 휴일이 없이 15시간 근무가 기본인 큰애가 늘 잠이 부족하고 지쳐서 들어오는 모습에 그만두라라는 말도 못하겠어요. 오늘도 몇 번을 깨워도 대답만 하더니 결국 지각으로 계단에서 넘어지고 택시비가 또 많이 나왔다고 울먹이는데 너무 짠해서 속상하네요. 위로해주고 싶습니다. 현장에서 일하느라 아이가 들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혹시 몰라서 엄마의 마음으로 베토벤의 로망스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아마 큰 아이의 마음을 따뜻하게 이렇게 감싸 안아주고 싶은 어머니의 마음이 아닐까 싶은데요. 지금은 너무 짠해 보이시겠지만 이렇게 차근차근 일궈나는 과정이 만약에 없다면 나중에도 그 찬란한 순간도 찾아오지 않을 수 있으니까 조금 짠하더라도 아이가 하고 싶은 일 지켜봐 주시는 것도 응원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베토벤의 로망스 2번 F장조 작품 50번 준비했는데 함께 듣겠습니다. 제임스 NS의 바이올린과 앤드루 맨츠가 지휘하는 로얄 리버풀 필하모닉의 연주입니다.

베토벤의 로망스 2번 F장조 작품 50번이었습니다. 제임스 에네스의 바이올린과 앤드루 만츠가 지휘하는 로얄 리버풀 필하모닉의 연주였습니다. 다음 곡은 카를 마리아 폰 베버의 플룻과 첼로 피아노를 위한 트리오 작품 63번 가운데 3악장 목동의 탄식 안단테 에스프레시보 그리고 4악장 피날레 알레그로를 2015년 6월 슈파눙엔 페스티벌 실황 레코딩으로 준비했습니다. 안드레아 리버 크네트의 플룻과 디나 우룩스카야의 피아노 막시밀리안 호르눙의 첼로 연주입니다.

2015년 6월 스파능엔 페스티벌 실황 연주로 들었습니다. 베버의 플루트와 첼로, 피아노를 위한 트리오 작품 63번 가운데 3악장 목동의 탄식, 안단테 에스프레시보, 그리고 4악장 피날레 알레그로였습니다. 안드레아 리버 크네크트의 플루트와 디나 우고르스카야의 피아노, 막시밀리안 호르눙의 첼로 연주였고요. 이어서 들을 곡은 프로코피에프의 로미오와 줄리엣입니다. 로미오와 줄리엣은 작품 목록이 좀 헷갈리는 면이 있어서 저희가 정리를 해서 오늘 잠시 소개하자면, 1935년에서 36년에 모두 4악 8장 52곡의 발레곡으로 작곡이 됐습니다. 그러나 상영이 불발돼서 발레 초연이 언제 될지 불투명한 상태여서 1936년에 음악이라도 먼저 알리고 싶어서 7곡을 추려서 로미오와 줄리엣 관현악 모음곡 1번으로 발표했고요. 다음 해인 1937년에는 전체 곡 중에 10곡을 추려서 로미오와 줄리엣 피아노 모음곡을 발표했습니다. 프로코피에프가 직접 초연을 했고요. 또 같은 해에 7곡을 또 추려서 로미오와 줄리엣 관현악 모음곡 2번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1938년에 체코에서 발레 전막이 비공식 초연이 되는데요. 그리고 또 40년에는 레닌그라드에서 공식 초연이 됩니다. 그래서 44년 또 로미오와 줄리엣 관현악 모음곡 3번이 발표가 되는데요. 오늘은 발레 전곡 음반에서 유명한 곡 세 곡만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무도회장에서 사람들의 시선을 끄는 어린 줄리엣, 그리고 로미오와 줄리엣 모음곡 2번에서 몬테규와 캐플리카라는 제목으로 더 많이 알려져 있는 곡이죠. 어쩌면 발레에서 가장 또 유명한 곡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 기사들의 춤, 그리고 발레 마지막 줄리엣의 죽음, 까지 세 곡을 이어서 듣겠습니다. 바실리 페트렌코가 지휘하는 오슬로 필하모닉의 연주입니다.

세르게이 프로코피예프의 로미오와 줄리엣 작품 64번 이제 발레 음악에서 세 곡을 들었습니다. 어린 줄리엣, 기사들의 춤, 그리고 줄리엣의 죽음이었고요. 바실리 페트렌코가 지휘하는 오슬로 필하모닉의 연주였습니다. 발레 곡도 있고 관현악 무음곡도 있고 또 피아노 곡도 있고 이래서 조금 헷갈리지만 그래도 우리는 그 선율로 기억을 하니까 뭐 비록 뭐 제목은 좀 헷갈릴 때가 있다 하더라도 아 이렇게 분류가 돼서 좀 이렇게 소개가 되는구나 라고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들을 곡은 아리엘 라미라즈의 미사 크리올라 가운데 글로리아입니다. 아르헨티나 바괄라 지방 출신의 싱어인 삼바 퀴빌도르의 노래 라군 오나 합창단 그리고 안데스 악기 연주에는 코르테토 델로스 안데스의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아미라즈의 미사 크리올라 가운데 글로리아였습니다. 삼팔 퀴빌도르 라군 오낙 합창단 그리고 꽈르테토 달로스 안데스의 연주로 들었고요. 오늘 끝곡은 비발디의 글로리아 리옹 589번 가운데 높은 곳에 계신 주께 영광입니다. 같은 글로리아인데 느낌이 참 많이 다를 거예요. 그레그 훈프겔트가 지휘하는 바흐 페스티벌 오케스트라 그리고 베들레헴 바흐 합창단의 노래로 전해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리겠습니다. 생생한 오후 보내세요.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녕하세요. 명인조명군반 정만섭입니다. 명인조명군반 매주 주말 토요일과 일요일은 금주의 신보 코너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발매된 음반 가운데 눈에 띄는 음반 선별을 해서 대표곡 들어보는 순서인데요. 오늘도 카레안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프란츠 슈베르트의 교향곡 9번 C장조 도이치번호 944 The Great

알베르트 폰 카렌이 주연 베를린 필하모니커의 1977년 EMI 음원 전악장 전해드립니다. 요즘 아마 여성 피아니스트들, 시대악기 건반악기 연주자 가운데서는 가장 바쁜 인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올가 파슈첸코의 연주로 시작합니다. 볼프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의 피아노 협주곡 8번 C장조 퀘일 246, 올가 파슈첸코의 탄젠트 피아노 그리고 일 가르델리노가 함께합니다.

볼프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의 피아노 협주곡 8번 C장조 K246 올가 파시첸코의 탄젠트 피아노 연주 그리고 일 가리델리노가 함께했습니다. 명연주 명반 오늘 첫 곡이었고요. 이어서 짤막한 기타곡 한 곡 준비했습니다. 안토니오 히메네즈 만용의 로만차 작품 번호 5 오로라라는 부제가 붙어있는데요. 아구스틴 마루리의 기타 연주입니다.

안토니오 히메네즈 만용의 로만차 작품 번호 5, 오로라, 아구스틴 마루리의 기타 연주였습니다. KBS 클래식 FM의 명연주 명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금주의 신보 코너로 넘어갑니다. 예고해드린 대로 폰 카라얀의 1977년 EMI 음원으로 슈베르트의 교향곡 9번, 도시번호 944, 더 그레이트 전악장 전해드립니다. 1950년대 초반 프루트 뱅글러한테 지휘봉을 넘겨받아서 베를린 필을 장악을 합니다. 기초를 다지던 시기 50년대였죠. 60년대는 확실히 자신의 존재감을 알리면서 패기 넘치는 그런 연주를 들려줬고요. 70년대는 패기에 덧붙여서 완성도를 또 생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80년대 말년에 이르러서는 영탄조의 그런 사운드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결국 보자면 60년대 중초반이 가장 패기 있었던 그런 음악을 만들어냈던 시기고, 1970년대는 원숙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나온 음반들, 특히 EMI하고 작업을 했던 음반들이 좋은 음반들이 많은데요. 도이체 그라마폰을 연상해서 이 카라얀 하면 노란 그런 자켓만 연상을 하는데, 뭐 차이콥스키의 교향곡도 그렇고 다른 대곡도 마찬가지고, 역시 아주 열화와 같은 그런 패기 넘치는 연주, 거기에 더한 완성도,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그레이트 같은 경우에도 그레이트라는 제목에 걸맞은 그런 아주 스케일 큰 넘치는 그런 연주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뛰어난 연주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프란츠 슈베르트의 교향곡 9번 C장조 도시번호 944 더 그레이트 헤르베르트 폰 카렌이 주연하는 베를린어 필하모니코의 1977년 레코딩입니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EMI 음원들이 원어로 다 넘어갔죠. 그래서 원어에서 이제 EMI 음원들이 발매가 되고 있는데요. 과거의 명연들을 발매하면서 SACD로 발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ACD 플레이어가 없으면 별 효과가 없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는데요. 실제로 리마스터링을 전체를 다 하다 보니까 이 듀얼 레이어이기 때문에 일반 CD 플레이어에서도 작동을 합니다. 미묘한 기분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살짝 좋아진 그런 느낌이 듭니다. 프란츠 슈베르트의 교향곡 9번 C장조 도시번호 944 더 그레이트 헤르베르트 폰 카렌의 1977년 레코딩 전해드렸습니다. 이어서 오늘 후반부는 차이콥스키의 바이올린 협주곡 미셸 오클레르가 주인공입니다. 참 지금은 잊혀진 하지만 역사적인 전설 속의 여성 바이올리니스트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해서 일찍 음악계를 떠났고요. 음악계를 떠났지만 후진 양성에 힘써서 교육자로서 명성을 남기고 있습니다. 남성 못지않은 진한 톤으로 우리를 감동시키는 그래도 아쉽지만 대표적인 협주곡들은 스테레오 음반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오늘 그 가운데 한 트랙 전해드립니다. 차이콥스키의 바이올린 협주곡 D장조 작품 번호 35 미셸 오클레르의 바이올린 로베르트 바그너가 지휘하는 인스부르크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1963년 레코딩입니다.

표트르 차이콥스키의 바이올린 협주곡 D장조 작품번호 35, 미셸 오클레르의 바이올린, 로베르트 바그너가 주의하는 인스브루크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1963년 레코딩이었습니다. 오늘 명연주명음반 끝곡이었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정만섭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3: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19세기 미국 시인 할렌 헌트 잭슨에게 이 9월은 시들어가는 계절이 아니라 온 세상이 황금빛으로 익어가는 계절이었습니다. 들판의 곡식은 익어가고 옥수수는 수확을 기다리고 포도송이마다 단맛이 차오르는 계절. 그리고 9월을 황금빛 달로 바라보던 그녀는 깨닫습니다. 포도는 햇빛만으로 익는 게 아니라는 것을. 낮에 따뜻한 햇살뿐 아니라 밤에 차가운 이슬과 서리를 견뎌야 비로소 온전히 익는다는 것을.

안녕하세요. 노래의 날개비의 홍소연입니다. 그러니 기쁨의 햇살을 누리고 있을 때도 한번 생각해보라. 어쩌면 우리 또한 서리를 겪지 않고서는 온전히 익을 수 없을지 모른다는 것을. 헬렌 헌트 잭슨의 시 9월은 이렇게 끝납니다. 우리에게도 있겠죠. 따뜻한 햇살만으로는 온전히 익어갈 수 없는 무언가가. 그러니 살아가면서 우리가 품고 가야 할 것은 이런 마음일 겁니다. 밤의 차가운 이슬과 서리도 낮의 따뜻한 햇살만큼 귀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 우리의 삶을 있게 하는 것도 햇살만은 아닐 테니까요.

9월, 11월 남은 날들이 소중할 정도로 줄어드네요. 아, 이 노랫말이 콕 와서 박히는데요. 9월 13일 일요일 KBS 클래식 FM 노래 날개 위에 첫 곡. 독일 출신의 미국에서 활동한 20세기 작곡가죠. 크루트 바일의 재즈 스탠다드 September Song이었습니다. 젊은 날의 사랑을 5월에, 인생의 황혼기를 9월에 비유하면서 젊었을 적엔 시간을 낭비하기도 했었지만 인생의 가을에 다다라 사랑하는 이와 함께 얼마 남지 않은 소중한 날들을 아낌없이 보내고 싶다. 이렇게 노래하는 애틋한 가사의 곡이었습니다. 소프라노 레슬리 가렛의 음성으로 일요일 노래의 날개 위에 문 열었습니다. 이 황금빛 들판처럼 포도송이처럼 잘 익어가려면 따뜻한 햇살만큼이나 이 밤의 차가운 이슬, 서리 같은 이를 귀하게 품어야겠다. 이 일요일 오후 마음을 가다듬어 봅니다. 내일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주에도 어김없이 그런 일은 찾아올 테니까요. 베토벤의 오랜만에 아델라이데 준비하고 있습니다. 당시 정말 유명했던 시인이었다 그래요. 이 마티손의 시에 곡을 붙였고요. 또 그에게 직접 헌정하기도 한 연가입니다. 자줏빛 꽃잎 하나하나 선명하게 빛나리니 아델라이데. 사랑하는 연인의 아름다움을 이 보랏빛 야생화에 비유한 낭만적인 노래. 오늘은 바리톤 볼프강 홀츠마이어, 이모젠 쿠퍼의 피아노 연주로 들어보시죠.

리트 두 곡 이어서 만나봤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 프란츠 슈베르트의 안 셀비아, 셀비아에게 도이치 번호 891이었습니다. 셰익스피어의 희곡 베로나의 두 신사 중에서 실비아가 누군지 말해다오, 아름다운 실비아를 찬양하는 시에 곡을 붙인 일종의 세레나데 같은 노래였습니다. 네덜란드의 보컬 앙상블 젠치의 하모니로 보내드렸고요. 먼저 전해드린 독일 가곡 베토벤의 아델라이데 작품 번호 46이었습니다. 바리톤 볼프강 홀츠마이어가 불렀고요. 이모진 쿠퍼의 피아노 연주가 함께했습니다. 프랑스로 건너가 볼게요. 근데 정확히 말하면 또 그렇지도 않은 게 19, 20세기 프랑스 작곡가 에릭 사테의 그 유명한 대표곡 짐노페디 1번에 영어 가사를 붙인 노래입니다. From my first moment. 나의 첫 순간부터 당신은 내게 날개를 달아줬죠. 내가 날아오를 수 있도록, 꿈속에서 잠들 수 있도록. 그 첫 순간부터 당신은 날 그토록 아껴줬습니다. 당신이 없었다면 이 인생이라는 여정은 참으로 힘들었을 거예요. 부모님이 떠오르는 가사죠. 영국의 파피라 가수 샬롯 처치의 음성입니다.

에릭 사티의 짐노페디 1번에 가사를 붙인 From My First Moment 였습니다. 샬롯 처치가 불렀습니다.

Angel. 어렸을 때 그 보이소프라노 음성은 아니죠. 영국 웨일즈 출신의 가수 알렉 존스의 음성으로 오늘 함께 했습니다. 이번엔 안토니오 비발디의 바로크 시대 오페라 풀려난 안드로메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칠이 쓰시는 분께서 신청하신 곡인데요. 이 풀려난 안드로메다, 그 그리스 신화 속 영웅 페르세우스가 메두사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바다 괴물에게 바쳐진 에티오피아 공주 안드로메다를 구출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서 페르세우스의 아리아, 소벤테 일솔레, 태양은 가려지고 감상하시겠습니다. 메조소프라노 체칠리아 바르톨리, 장 크리스토프 스피노시가 지휘하는 앙상블 마테우스의 연주입니다.

그리스 신화를 바탕으로 한 바로크 시대 오페라 두 편 이어서 만나봤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 헨델의 세멜레 중에서 신들의 왕 주피터 제우스의 아리아였어요. Where you walk 당신이 걷는 곳마다 이 사랑에 빠진 인간 여인 세멜레를 향해 부르는 노래인데요. 그녀가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자연이 아름답게 변화할 거라고 사랑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멜레는 제우스의 아내 헤라의 계략으로 영생을 욕심내다 결국 죽게 되지만 그녀가 낳은 신 디오니소스를 통해 영원한 삶이라는 소원을 이루게 됩니다. 테너 이안 보스트레치, 해리 비켓이 지휘하는 계몽시대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보내드렸고요. 먼저 전해드린 아리아는 안토니오 비발디의 오페라 풀려난 안드로메다 중에서 영웅 페르세우스가 부르는 태양은 가려지고 였습니다. 메조소프라노 체칠리아 바르톨리가 불렀고요. 장 크리스토프 스피노시가 지휘하는 앙상블 마테우스의 연주였습니다. 김덕천님의 신청곡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 종교 합창음악을 작곡했던 영국의 아티스트 존 태버너의 The Lamb, 어린 양 감상하시겠습니다. 제임스 오도널이 지휘하는 웨스트민스터 성당 합창단의 하모니입니다.

20세기 영국 작곡가 존 태버너의 무반주 종교합창곡 The Lamb, 어린 양이었습니다. 이 노래 주로 크리스마스 시즌에 즐겨 불리는 작품인데 앞당겨 들으니까 좀 시원한 느낌이네요. 제임스 오도넬이 지휘하는 웨스트민스터 성당 합창단이 불렀습니다. 클래식 천일야화로 이어집니다.

20세기 초 영화관의 풍경은 지금과 많이 달랐습니다. 영화를 보고 노래를 듣고 때로는 관객이 직접 노래를 부르기도 했죠. 당시 미국의 영화관에서 크게 유행했던 게 송 슬라이드 또는 일러스트레이티드 송이었습니다. 가수가 피아노 반주에 맞춰 노래하면 스크린에는 가사의 내용에 어울리는 그림이 한 장씩 비춰집니다. 사랑 노래에는 연인의 모습이, 고향을 노래하면 고향 풍경이 나타나는 시기였죠. 한국에 보통 12장에서 16장가량의 유리 슬라이드가 쓰였고요. 마지막에는 후렴 가사가 적힌 슬라이드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또 이렇게 쓰인 슬라이드도 있었죠. 모두 함께 후렴을 부르세요. 그러면 극장 안의 사람들은 가수와 함께 후렴을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영화관은 조용히 스크린만 바라보는 곳이 아니었죠. 영화를 보고 노래를 듣고 그림을 보고 마지막에는 함께 노래하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송 슬라이드는 새로운 노래를 알리는 꽤 괜찮은 홍보 수단이기도 했습니다. 관객들이 마음에 든 노래의 악보를 사서 집으로 돌아가 다시 피아노 앞에서 노래를 불렀으니까요. 하지만 1910년대에 들어서면서 이런 풍경도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장편 영화가 늘어나고 상영 기술이 발전하면서 필름을 교체하는 사이를 메우던 송 슬라이드는 점차 필요하지 않게 됐죠. 축음기와 피아노의 확산 또한 악보 판매와 송 슬라이드 문화의 변화를 가져왔는데요. 1911년 무렵부터 그 쇠퇴가 뚜렷해졌는데 바로 이 시대 널리 사랑받으면서 12장짜리 송 슬라이드로 만들어진 노래가 있습니다. 아스크. 영어 제목은 Because. 직역하면 왜냐하면이지만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마음과 세상이 달라진다는 정서를 담은 곡이라서 실제 노래 내용으로는 그대가 다가오기에 이 제목이 더 잘 어울립니다. 이 노래가 처음 출판된 건 송 슬라이드로 만들어지기 9년 전, 1902년이었습니다. 작곡가는 기 다흐들러. 이름만 들으면 남성 작곡가 같지만 여성 작곡가입니다. 파리에서 음악을 공부하고 이후 런던을 중심으로 활동하면서 살롱과 가정에서 즐겨 부를 수 있는 서정적인 노래들을 많이 남겼죠. 바스크에서는 사랑하는 사람의 발소리를 듣고 그 사람의 목소리를 듣고 마침내 그 사람이 다가와서 손을 잡는 순간까지 노래합니다. 멀리 있던 사람이 한 걸음씩 가까워지는 노래죠. 그리고 하나 더, 음악을 듣는 방법에 큰 변화가 찾아오던 시대와 함께한 노래이기도 합니다. 악보를 사서 피아노 앞에서 직접 부르던 시대에서 극장에서 그림을 함께 보며 함께 노래하던 시대로, 또 1912년 세계적인 테너 에니코 가르소가 바흐스크를 레코드에 남기면서 이 곡은 이런 의미를 지니게 되죠. 사랑하는 사람이 한 걸음씩 가까워지는 노래이면서 노래를 즐기던 방법이 바뀌어가던 20세기 초의 풍경까지 품고 있는 노래, 기 다흐들로의 왜냐하면 바흐스크입니다.

발소리를 듣는다. 목소리를 듣는다. 그가 다가온다. 손을 잡는다. 마음을 내어준다. 프랑스 작곡가 기 다흐들러의 박스크 왜냐하면 감상하셨습니다. 테너 마리오 란짜의 음성으로 함께했습니다. 오늘 끝곡은 이 테너 마리오 란짜가 크게 히트시킨 노래 골랐습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선곡이랄까요? 우크라이나 출신의 유대인 작곡가 니콜라스 브로드지키의 Be My Love. 사랑하는 연인을 향한 로맨틱한 노래. 테너 조세프 갈레의 음성으로 마무리 짓습니다. 내일 4시에 뵙죠. 고맙습니다.

클래식을 더 가까이 KBS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천막 같은 하늘 밑에서 떠들던 소나기 그리고 번개를 춤추던 구름은 이끌고 남방으로 도망하고 높다랗게 창공은 한 폭으로 가지 위에 퍼지고 둥근 달과 기러기를 불러왔다. 윤동주 시인의 창공이라는 시 한 부분 읽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FM 풍류마을 백승주입니다. 여름에서 가을로 계절이 바뀌는 과정을 하늘의 풍경이 달라지는 과정으로 묘사했습니다. 여름날의 소나기와 번개를 구름이 이끌고 달아난 후에 비로소 가을 창공이 활짝 가슴을 편다고 했습니다. 오늘 하늘은 어떻습니까? 여름 구름은 이미 달아난 걸까요? 아니면 아직 떠나지 않고 있는 걸까요? 가을 창공이 활짝 펼쳐지고 그곳에 둥근 달과 기러기가 뜨는 날을 기다려봅니다. 오혜영 작곡 경계를 넘어 오혜영의 25연 가요금과 한덕규의 타견주 오늘 첫 곡입니다.

오혜영 작곡 경계를 넘어 오혜영의 25년 가야금과 한덕규의 타견주 오늘 FM 풍류마을 첫 곡으로 들으셨습니다. 오늘 풍류마을 윤동주 시인의 창공이라는 시 몇 구절로 시작해봤는데요. 창공, 그저 푸른 하늘을 가리키는 말이지만 왠지 가을 하늘에 가장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머지않아 가장 가을다운 푸른 하늘이 활짝 펼쳐지겠죠? 매주 주말 이 시간에는 우리 음악과 함께 우리 땅 곳곳을 돌아봅니다. 그 길에서 만나다 시간

소설가 박경리의 문학과 생애를 기억할 수 있는 고장은 크게 세 곳이 있습니다. 먼저 선생의 고향인 통영, 그리고 대표작 토지 배경이 된 곳 하동, 그리고 선생이 머물며 집필을 했던 곳 원주가 있죠. 오늘은 그 중에서 토지라는 소설 속의 배경이 된 곳 경남 하동군으로 가보겠습니다. 하동군 악양면 평사리. 소설 속의 배경이 됐던 이곳에 가면 정말로 소설 속 인물들이 그곳에 살았던 것처럼 느껴집니다.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살던 그 마을이 토지 민속 문학 마을이란 이름으로 재현되어 있기 때문이죠. 주인공 서희의 집인 최참판댁, 토지라는 드라마를 촬영했던 세트장, 문학관, 그리고 전통 한옥체험관까지 마련되어 있습니다. 최참판댁에 들어서면 어디선가 본 듯한 풍경이 펼쳐집니다. 여기서는 토지 외에도 여러 사극, 시대극을 촬영하기도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눈에 익은 사랑책, 안채, 곳곳에서 소설 속의 주인공과 드라마 속 인물들이 실제로 나타날 것만 같습니다. 해마다 가을이면 이곳에서 토지 문학제가 열리는데요. 전국의 문인과 문학 지망생들이 함께 참여하는 문학 한마당이라고도 할 수 있는 문학 축제입니다. 평사리 최참판댁에서 내려다 보이는 들판은 이제 곧 누렇게 익은 벼들이 물결치겠죠. 그러니 가을에는 이곳 하동 토지 마을에서 소설 같고 드라마 같은 가을 풍경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하동에서는 또 다른 문인의 흔적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는 바로 소설가 이병주입니다. 이병주 선생은 하동 북천면에서 태어났습니다. 40대 나이에 소설가의 길을 걷기 시작해서 80편이 넘는 작품을 남겼죠. 1965년 소설 알렉산드리아를 발표하면서 등단했고, 주로 일제 말부터 해방 직후까지를 배경으로 양심적인 지식인들의 비극적인 행로를 그린 작품들을 발표했습니다. 우리 사회 현실과 역사적 사실을 주로 그려냈기 때문에 문학의 역사화 또는 역사의 문학화를 이뤄냈다는 평가를 받기도 하죠. 작가의 고향 하동 북천면 이명산 자락에 이병주 문학관이 있고, 이곳에서 해마다 이병주 하동국제문학제가 열립니다. 올해는 9월 19일에 개최된다고 하는데요. 주로 재외동포 문학인과 단체 그리고 외국인 작가들에게 문학상이 수여됩니다. 하동군 섬진강변을 따라가다 보면 이병주 작가가 남긴 말을 새긴 커다란 비석을 만날 수 있습니다. 태양에 바래면 역사가 되고 월광에 물들면 신화가 된다. 소설 산하의 서문에 나오는 말이라고 하네요. 그렇다면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한 소설은 달빛에 물든 신화에 가까울까요? 태양에 바른 역사에 가까울까요? 박경리 작가와 이병주 작가 모두 신화와 역사 사이 어디쯤에 놓일 만한 작품을 쓴 분들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태양 아래 빛나는 지리산과 섬진강, 달빛에 젖은 지리산과 섬진강, 그 밤낮의 풍경을 보고 박경리와 이병주의 작품을 읽는 가을 여행을 떠나고 싶어지는 계절입니다.

섬진 강변에서 우리의 문학의 향기를 만날 수 있는 또 다른 장소가 있습니다. 경남 하동에서 섬진강을 건너면 전남 광주 특별시 광양입니다. 이곳에는 윤동주 시인의 유고를 품었던 집이 있죠. 바로 윤동주 유고 보호전 정병우 가옥인데요. 윤동주 시인은 1941년에 시집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를 발간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일제 검열과 탄압이 심해서 우리말 시집을 펴낼 수가 없었죠. 그래서 이 시집 원고는 윤동주의 벗이자 국문학자였던 정병욱에게 맡겨졌습니다. 정병욱의 집 마루 밑에 숨겨졌던 원고는 광복 후 1948년에 간행돼 빛을 보게 됩니다. 이런 사연으로 광양에는 윤동주 시 정원이 있습니다. 광양시 망덕포구 부근에 있는 이 정원에서는 윤동주의 시가 새겨진 비석사회를 걸으면서 섬진강변의 정취를 함께 느낄 수 있죠. 가을에 산책하기에 이보다 더 좋은 곳이 있을까요? 강변 포구와 이 정원을 포함한 문학 산책로가 조성돼 있고 그 이름은 별 빛나길이라고 합니다. 섬진강하고 강과 바다가 만나는 지점에 있는 망덕포구는 원래 초가을마다 사람들로 북적거립니다. 이맘때가 제철인 생선, 전어가 많이 나는 곳이기 때문이죠. 그러니 이래저래 가을에는 광양에 가야 할 것 같습니다. 강과 바다가 만나고 시가 흐르는 곳, 섬진강변 포구에 잠시 머물러 보고 싶네요. 강을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있는 하동과 광양, 그곳에서 자연과 문학에 잠시 취해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오늘 그리스 만나다 시간에는 우리 문학사에 큰 발자국을 남긴 소설가와 시인의 자취를 따라서 섬진강변 하동과 광양에 다녀왔습니다. 오늘 여행과 함께 하신 음악은 먼저 김윤 작곡 토지 용이와 월선의 테마 들으셨어요. 드라마 토지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 가운데 보내드렸는데요. 김영재 희금과 여러분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황희종 작곡 섬진강 중에서 1장, 2장 나눠서 전해드렸어요. 이 곡은 정순현의 희금과 민의식의 18연 가야금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0: FM 풍류마을
1: 동그랑땡 동그랑땡 을사절사 잘 넘어간다 동그랑땡 동그랑땡
2: 동그랑땡 동그랑땡 을사절사 잘 넘어간다 동그랑땡 동그랑땡
1: 설경이란 놈은 높이 더 대국천자로 날리고 황새란 놈은 다리가 길다 우편배

0: 기러기 저놈은 진을 지키니 정든힘으로 돌려라.
1: 동그랑땡 동그랑땡 을사절사 잘 넘어간다. 동그랑땡 동그랑땡
0: 꾀꼬리란 놈은 노래를 잘하니 유행작가로 돌리고 앵무란 놈은 말을 잘하니 비노사감으로 돌려라.
1: 동그랑땡 동그랑땡 을사결사 잘 넘어간다. 동그랑땡 동그랑땡
0: 팔이란 놈은 손을 잘 비비 무덤새끼로 돌리고 똥포리란 놈은 붓질을 잘하니 조방군사로 돌려라.
1: 동그랑땡 동그랑땡 을사결사 잘 넘어간다. 동그랑땡 동그랑땡
0: 고양이라 놈은 지절 잡으니 포수군사로 돌리고 오리라 놈은 헤엄을 자르니 집열보재기 돌려라.
1: 동그랑땡 동그랑땡 을사결사 잘 넘어간다. 동그랑땡 동그랑땡
0: 간치라 놈은 나무집 잘지니 목수군사로 돌리고 까마구라 놈은 제오지꺼무니 구둘쟁이로 돌려라.
1: 동그랑땡 동그랑땡 을사결사 잘 넘어간다. 동그랑땡 동그랑땡
2: 동그랑땡이 그렇게 잘 넘어갔군요.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신대리 상신대에서 제록된 동그랑땡 노래 박한종 일행의 노래로 들으셨습니다. FM 풍계마을 이번에는 아쟁과 대금 산조 병주 박종선의 아쟁과 서영석의 대금 김청만의 장구장단으로 전해드립니다.

0: 아쟁과 대금, 산조 병주 들으셨습니다. 박종선의 아쟁과 소용석의 대금, 김청만의 장구장단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일요일 FM 풍요마을 우리 음악 우리 가락 함께하고 계십니다. 판소리 적벽가 중에서 동남풍 비는 대목 준비했어요. 박봉수의 창과 김병원의 북장단으로 함께하시죠.
1: 그때의 주유는 일반 문무 장대상은 모아 앉아 군병 조발 예비할지 이날 간간 그녀의 천색은 청명하고 미핑이 부던 그날 주유 노숙자리에 왈 공민이 나라 속였다. 윤동 때 어찌 동남풍이 있을 소냐. 노숙이 대답하되 제 생각에는 아니시길 사람인 듯 하웨이다. 어찌 아니시길 줄을 아느뇨? 공명을 지내보니 최전한 영웅이요 사람은 또한 군자라. 군자 영웅이 이러한 대사의 거짓말로 어찌 남을 속이리까? 조금만 더 기다려보사이다. 말이 맞지 못하여 이날 밤 삼경시에 바람이 차차 일어난다. 뜻밖의 광풍이 우르르르르르르르르 풍선이 요란 그날 주유 급히 장대상에 퉁퉁 날여 깃발을 바라보니 정동 주장 양기객이 백호 현무를 응하야 서북으로 펄펄 삽시간에 동남 대풍에 이뤄 기객이 와지 폭판도 따그르르르 전도가 찍 일어나니 조유가 이 모양을 보더니 간대미에 떨어지는이라. 이 사람의 탈조관은 귀신도 난치기라 만일오래 두다가는 동호의 화근임에 죽여 후하를 면하리라. 사상 증봉을 불러 은근히 분부하된 독이 수룩으로 나노. 남경산 올라가서 제갈량을 만나거든 장단은 묻지 말고 공명은 사투 잡고 드는 칼로 목을 얼른 쑥 밀명의당도 하라. 공명을 지내보니 제존한 영혼이요 사람은 군자라. 죽이기는 아까우나 만일 오래 두어서는 장차의 유한이니 명시 불망하라. 서성은 배를 타고 정봉은 말을 놓아 남경산 독분봉을 나눈 듯이 올라가서 사면을 살펴보니 공명을 간지 웃고 지기 정선우당 독립하야 떨어진 제 일장막은 동남풍에 펄렁펄렁 기자무 군사들은 여기저기가 이마 놓고서 이끈을 이놈 군사야 예 공명이 어디로 가더냐. 저 군사 여짜오되 바람을 얻은 후 머리 풀고 발 벗고 이 너머로 가더이다. 두 자금을 내어 그러면 그렇지 지게 자산 중이 오던 종천강하며 종지 줄을까. 제가 어디로 도망을 갈까? 하나로 쫓아가니 만.

0: 동정 우크 저희 오늘 수조를 불러 이놈 수조라 예? 홍맹이 어디로 가더냐 아니 소졸 등은 홍맹은 모두 원하 자기 일일 모시각 아름해인데 야냥강수 맑은 무르고기 낚는 어선배 심리장강적 파상의 광내 어등어루배 동강의 진리단 음자릉 낚싯배 오호상 연월 속에 범상국하는 뱀지 만다는 심을 하였더니 뜻밖의 어떤 사람 머리 풀고 발 벗고 장황분주 내려와 선미다다름에 흡해 안에서 이루어온 대쟁이 우뚝 나서난 뒤 한 번 봄에 두 번 보기 금숙한 장소 선미의 통통 철함에 읍어라고 둘이 귀를 대고 무엇이라고 서건서건 고개를 갔다갔다 입을 쫑긋쫑긋 웃다더니 급에 급히 잡아타고 상류로 가다시다 옳다 그거 수공명일다 날랜 배를 잡아타고 이놈 사공하지 배배를 빨리 저어 공명탄배를 잡아야 망정만이를 못 잡으면 이내 장청주는 칼로 내 목을 땡기령되어 이물에 봉덕 들이치면 내 배꼴을 유차지래야 사공더디 황고봐야 여봐라 친구들아 우리가 딱 잘못하다가 흙은 오강 그거 고기밥이 되었구나 열두 친구야 지다리 잡아라 위계라 저으라 저으라 위계라 흙이야 돼야 흙이야 흙이야 돼야 흙이야 흙이야 흙이야 은은히 떠들어 상류를 바라보니 오강영을 떠났네 신부채 뒤져 공명일씨가 분명구나 선생님 그게 왜 저기 가는 공명선생 가지 말고 개 머물어 내 한 말 듣고 가오 공명이 허대수하며 떡도독살 해마음 내 이모 아는지라 후일 보자고 회보하라 서성 정복 못 듣는 채 빨리 적어서 쫓아가며 긴이 할 말 있사오니 걔 잠깐 머무소서 자링이 불올래야 선생은 어찌 저런 돈남만 놈들을 목전에다가 두고니까 소장 하살 끝에 저놈의 배아지를 그저 산적 꿰뜯어버리다 공병이 만류하되 아니 그는 양국 화친을 생각해서 주이던 마르시고 놀래 여사나 보내소서 자등이 분을 참고 선미에 우뚱나서 이놈 서성 정봉아 상사 조자룡을 아는다 모르는다 우리나라 높은 선생도 나라 들어가서 주경이 많았거든 은혜는 생각지 않고 이놈들 해코자 따르느냐 빠지를 죽여 마땅하되 양국 대사를 생각해서 죽이던 않거니와 내 그 수단이나 내보아라 가는데 뭐 모르고 오는 배 바라보며 맵부가 내가 드든 마도 장궁 절자를 내겨 비저 비판하고 흉허복실하여 대두를 죽이고 호모빼거든 내 주맥이 터지기 정통을 깍지고 삼지것이 멀 올려 궁현을 따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 저 본국으로 떠고 나갈 적에 자 용어 그동 보아라 으기 등등하야 활든 팔레로고 각자 앞뒤 손 올려 허리 짚고 응석으로 허리 응하되 이놈들 당양 장판 그 싸움에 아두를 품에 품고 필마 단창으로 유급적 10만 대병을 한 칼에 못지르던 상산 조자룡이라는 명망도 못 들었는다. 나 얘를 죽일 것이로되 우리 선생 명령하게 너를 산적 죽을 못 시키는구나. 분한지고 사공하기에 돛달곤 놓쳐라. 순풍그고 도서를 달고 도용도용 떠나간다.
1: 판소리 적벽가 동남풍 피는 대목 박봉순의 창과 김병헌의 북장단으로 오늘 FM 풍류망을 끝곡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그 길에서 만나다에서 가을 문학기행 함께 해봤는데요. 지난 금요일 11일부터 20일까지 대한민국 문학축제가 열립니다. 국내외 작가와 독자가 만나서 대담과 낭독, 강연을 하고 체험 행사도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해외 작가들도 참여한다고 하네요. 장소는 한 곳이 아니고 서울 대학로를 비롯해서 전국 각지에서 열립니다. 이 가을 문학의 축제가 되는 현장을 한번 경험해보면 어떨까 싶네요. 오늘도 FM 풍류말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평온한 일요일 저녁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백승주였습니다.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크리스 보티가 공연을 하면 첼로를 든 요요마가 등장하고 형제처럼 꼭 닮은 스팅도 등장해 무대를 풍성하게 만듭니다. 요요마가 공연을 하면 크리스 보티와 르네 플레밍이 등장하죠. 엘튼 존의 음악엔 스티비 원더가 하모니카를 보태고 스티비 원더의 음악에는 엘튼 존의 피아노와 목소리가 더해집니다. 안드레아 보첼리가 토스카나의 침묵의 극장에서 공연할 땐 사라 브라이트만도 오고 피아니스트 랑랑과 트럼페터 크리스 보티, 소프라노 색소폰을 든 케니 지도 등장했죠. 안드레아 보첼리의 공연이었지만 무대가 끝날 때쯤에는 어느 누구의 무대라고 말하기 어려울 만큼 모든 이의 콘서트가 되어 있었습니다. 혼자서 가득 채우는 무대도 아름답지만 함께하는 무대는 더욱 빛나죠. 올가을 우리의 삶에도 누군가의 시간에 작은 빛을 보탤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진다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음악, 전기현입니다.

9월 13일 일요일 KBS 클래식 FM 세상의 모든 음악 오늘 첫 곡은 Cuando, Cuando, Cuando 였습니다. 마이클 부블레와 넬리 포타도 캐나다 출신의 두 가수의 노래였고요. 이어드린 곡은 Je ne t'aime plus 더 이상 널 사랑하지 않아 라고 노래했죠. 핑크 마티니와 프랑스의 가수이자 배우인 필립 카트린이 함께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음악으로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청취자 참여 게시판에 남겨주시고요. KBS 콩을 통해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또 문자 메시지 가능한데요. 샵 9310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사진 첨부 가능한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이번 주는 With Friends 스페셜이라는 이름으로 세계음악계의 스타들이 친구들과 함께 만든 컬래버레이션 앨범들을 모아 듣는 시간으로 함께했죠. 오늘이 벌써 7일째 마지막 날이네요. 음악가들의 우정과 사랑이 담긴 음악들로 충만한 저녁 시간이 됐다면 좋겠습니다. With Friends 스페셜 마지막 날 첫 번째로 소개할 앨범은 듀오 앨범 시리즈를 발표했던 두 연주자 리 리트나워와 데이브 그루신이 1985년에 발표한 할리퀸입니다. 두 사람은 이미 10년 넘게 함께 작업하면서 이상적인 듀오를 이루었지만 이 음반이야말로 두 사람의 음악적 호흡이 본격적으로 결실을 맺은 대표적인 협업 앨범이라고 할 수 있죠. 콘셉트를 정하는 순간부터 곡을 고르고 편곡하고 믹싱하는 마지막까지 리 리트나워와 데이브 그루시는 모든 과정을 함께했습니다. 브라질 작곡가 이방 린시와 비토르 마르틴스가 함께 쓴 타이틀곡 할리퀸을 비롯해 재즈와 브라질의 MPB 리듬이 자연스럽게 스며든 9곡이 앨범에 담겨 있습니다.

그중 데이브 그루슨이 작곡한 Early AM Attitude는 1986년 그래미 어워즈에서 최우수 기악 편곡상을 수상했고 이 음반은 빌보드 컨템퍼러리 재즈 차트 2위까지 올랐죠. 기타와 피아노가 나누는 대화 같은 음반 할루퀸은 재즈와 브라질 음악이 만났을 때 얼마나 우아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준 음반이었습니다. 이 음반에서 두 곡 전해드리죠. 먼저 타이틀곡이죠. 할리퀸. 이 곡 데이브 그루슨의 키보드와 리 리트나우와의 기타 그리고 이방 린슈의 목소리가 함께합니다.

리트 나워와 데이브 그루스틴이 함께한 음반 할리퀸 1985년 앨범에서 두 곡 전해드렸습니다. Early AM Attitude 방금 들으셨고요. 그 전에는 할리퀸이었습니다. 리 리트 나워와 데이브 그루스틴의 할리퀸 앨범이 재즈와 남미 음악의 결합이었다면 15년 뒤 발표한 Two Worlds는 제목 그대로 클래식과 재즈라는 두 개의 세계를 연결한 크로스오버의 걸작입니다. Two Worlds 음반에서 리 리트 나워와 데이브 그루스틴은 화려한 일렉 기타와 신시사이저를 내려놓고 담백한 클래식 기타와 그랜드 피아노로 앨범 전체를 주도하죠. 바흐, 바르톡, 빌라로부스 등의 명곡을 재즈의 감성과 기품 있는 어쿠스틱 사운드로 재해석하면서 서로 다른 두 장르가 어떻게 가장 아름다운 형태의 대화로 스며들 수 있는지를 들려줍니다. 이 앨범에는 소프라노 르네 플레밍, 바이올리니스트 길 샴, 첼리스트 줄리안 로이드 웨버 등 정상의 음악가들이 객원 연주자로 참여했죠. 특히 르네 플레밍이 참여한 리버송스는 The Water is Wide와 쉐난도우를 하나로 엮은 곡으로 르네 플레밍의 깊고 서정적인 목소리 위에 리 리트 나워의 클래식 기타와 데이브 그루스틴의 피아노가 섬세하게 어우러집니다. Two Worlds 음반에서 세 곡을 이어드리죠. 먼저 바흐의 건반 협주곡 A단조 바흐 작품 번호 1065 가운데 1악장을 편곡해서 연주합니다.

0: 데이비드 나워의 기타, 데이브 그루슨의 피아노 연주가 함께한 2000년 음반 Two Worlds에서 세 곡을 이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스페인 가곡 모음곡 가운데 3번 깐시언이었는데요. 이 곡에는 제임스 워커의 플루트 연주가 함께했고요. 그 전에 두 번째 들으신 곡은 스코틀랜드 미녀 The Water is Wide, 미국 미녀 쉐난도어를 함께 노래했죠. River Songs. 곡엔 르네 플레밍의 목소리가 함께했습니다. 가장 먼저 들으신 곡 바흐의 건반협주곡 A단조, 바흐 작품 번호 1065 가운데 1악장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듀오 앨범의 정석이라고 부를 수 있는 앨범입니다. 쿠바와 브라질 음악을 대표하는 두 여제, 오마라 포르투온도와 마리아 베타니아의 역사적 만남이 이루어진 앨범이 있죠. 2008년에 발표된 오마라 포르투온도 앤 마리아 베타니아 음반입니다. 이 음반에는 모두 11곡이 들어있는데 구성이 좀 독특하죠. 솔로곡과 듀엣곡이 섞여있고 서로 비슷한 주제의 쿠바 노래와 브라질 노래를 짝지어 놓은 것이 특징입니다. 이 음반의 네 번째 트랙에는 가장 상징적인 곡이 들어있죠. 20세기 쿠바를 대표하는 위대한 여성 시인 둘세 마리아 로이나스의 시 보에마 64를 오마라가 낭송하는 것으로 시작하는데 오마라 포르투온도가 스페인어로 부르는 말, 팔라브라스, 그리고 마리아 베타니아가 포르투갈어로 부르는 말, 팔라브라스, 두 노래를 하나의 곡 안에 절묘하게 엮어내서 뭉클한 감동을 줍니다. 쿠바와 브라질을 대표하는 디바가 함께한 음반 오마라 포르투온도 앤 마리아 베타니아 중에서 네 곡을 이어드리죠. 먼저 방금 말씀드린 시 64 낭송 그리고 팔라브라스와 팔라브라스 같은 제목의 다른 언어의 두 노래를 함께합니다. 오마라 포르투온도와 마리아 베타니아가 함께합니다.
1: De amar mucho tienes la palabra que persuade, la mirada que vende y que turba. De amar mucho dejas amor en torno tuyo y el que pasa cerca y se huele el perfume en el pecho viene a creer que tiene la rosa dentro.

오마라 포르투온도와 마리아 베타니아가 함께한 2008년 음반에서 네 곡을 전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소벤드 키벨레자라는 곡이었어요. 브라질 노래 오직 아름다운 것만 바라보며 라는 제목의 곡 마랑바이아라는 제목이 또 다른 제목이 있습니다. 그 전에 세 번째 들으신 곡 밀콩고하스 천개의 화살이라는 쿠바 노래였고요. 오마라 포르투온도의 솔로 그리고 두 번째 들으신 곡은 아르펜디멘뚜 후회라는 곡 브라질 노래를 마리아 베사니아의 솔로로 들으셨고요. 가장 먼저 들으신 곡 오마라 포르투온도와 마리아 베타니아가 함께 노래한 시 64 팔라브라스 팔라브라스였습니다. 이 앨범의 백미는 또 따로 있지요. 한 곡 더 듣고 다음 앨범으로 넘어가죠. 파라칸타를레 아미아몰 내 사랑에게 불러주기 위해 라는 제목의 쿠바 노래입니다. 내 사랑에게 불러주기 위해 이 잔잔한 노래가 태어났네 라고 노래하고 있죠.

오마라 보르뚜 온도와 마리아 베타니아, 쿠바와 브라질을 대표하는 두 여가수의 협업 앨범 2008년 음반에서 파라칸타레 아미아몰, 내 사랑에게 불러주기 위해 이 잔잔한 노래가 태어났네 전해드렸습니다. 매일 저녁 6시부터 2시간 동안 함께하고 있죠. 새벽 1시부터는 매일 재방송도 있으니까요.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요마가 친구들과 함께 한 곡 전해드렸습니다. 픽싱기냐의 까리니오즈라는 다정한 사랑스러운이라는 의미의 곡이었어요. 요요마의 첼로, 파키토 드리베라의 클라리넷, 로메로 루밤보의 기타, 시로 바치스타의 퍼커션 연주였습니다. 성악계에서 루치아노 파바로티가 많은 친구들과 함께 멋진 작업을 했다면 영화음악계에서는 엔니오 모리꼬네가 그랬죠. 클래식 기악계엔 바로 이 사람이 있습니다. 첼리스트 요요마죠. 요요마와 바비 맥퍼린의 인연은 1988년 여름 탱글우드에서 열린 레너드 번스타인의 칠순 생일 축하 행사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때 맺은 우정은 1991년 8월에 나흘간 녹음된 앨범 허쉬로 결실을 맺었죠. 목소리 자체가 오케스트라가 되는 보컬리스트 바비 맥퍼린과 요요마가 만난 클래식 재즈 크로스오버의 기념비적인 음반입니다. 첼로와 바비 맥퍼린의 보컬이 경쾌하게 주고받는 선율. 이 파격적인 시도는 당시 음악계에 무척 신선한 충격을 주었죠. 이 음반에 수록된 13곡 중 5곡은 바비 맥퍼린이 직접 작곡했고 나머지는 클래식 명곡을 새롭게 해석하고 풀어낸 작품이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파격적이고 신선하게 들리는 앨범 허쉬 중에서 두 곡을 이어드리죠. 먼저 바흐 구노의 아베 마리아, 그리고 허쉬 리틀 베이비, 미국 남부 미니어죠. 들어보시죠.

요요마와 바비 맥퍼렌이 함께한 1992년 앨범 허쉬 중에서 두 곡이었습니다. 바흐구노의 아베 마리아 그리고 미국 남부 민요 자장가죠 허쉬 리틀 베이비.

부크로, 거기에 소프라노 르네 플레밍과 더 실크로드 앙상블까지 정말 다채로운 친구들이 참여했죠. 정말 다정한 크리스마스 모임 같은 분위기, 따뜻한 느낌으로 가득한 앨범입니다. 장르도 국적도 다른 이 아티스트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을 수 있었던 건 요요마가 평생 쌓아온 우정의 힘이 있어서 가능했겠죠. 요요마는 도나 노비스 바첸을 이 음반의 중심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어릴 때부터 크리스마스가 가까워지면 온 가족이 평화를 기원하며 도나 노비스 바첸을 함께 부른 추억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Songs of Joy and Peace 음반에서 네 곡을 이어드리죠. 먼저 You Couldn't Be Cuter, 이 곡은 뮤지컬 영화 Joy of Living, 삶의 기쁨에 흘렀던 곡인데요. 요요마의 첼로, 다이아나 크롤의 목소리와 피아노, 존 클레이튼의 더블 베이스 연주입니다.

요요마가 친구들과 함께 만드는 반 Songs of Joy and Peace 2008년 앨범에서 네 곡 전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도나 노비스 바첸, 평화를 주소서, 그리고 올드 랭사인 이 두 곡의 접속곡이었는데요. 좀 특별한 연주였죠. 이 두 곡을 요요마와 크리스 보티가 각각 자신의 곡을 동시에 한 곡씩 동시에 연주를 해주었습니다. 그 전에 세 번째 들으신 곡은 Happy Christmas, War is Over, 존 레넌의 곡을 제이크 슈마부크로의 우쿨렐레 연주가 또 함께 했고요. 두 번째로 들으신 곡은 Here Comes the Sun, 비틀스의 노래를 제임스 테일러의 기타와 목소리가 함께한 버전으로 전해드렸습니다. 가장 먼저 들으신 곡 You Couldn't Be Cuter, 이 곡에는 다이애나 크롤과 존 클레이튼이 함께 했고요.

이번에는 미국의 포크 듀오를 만나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들려드린 요요마의 음반에도 함께했던 가수 제임스 테일러와 조니 미첼이 함께한 앨범 The Circle Game을 준비했는데요. 1970년 10월 29일 런던의 파리스 디어터에서 BBC 라디오 1의 인 콘서트 시리즈를 위해 녹음된 라이브 음원입니다. 그런데 이 음반의 표지와 부클릿에는 날짜와 장소가 잘못 기재되어 있죠. 표지에는 1970년 10월 28일 런던 로열 알버트 홀 실황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그 다음 날인 10월 29일에 녹음된 거라고 합니다. 당시 제임스 테일러와 조니 미첼은 서로의 음악을 아주 가까이에서 나누던 사이였죠. 제임스 테일러는 조니 미첼의 노래에 기타와 목소리를 더했고 조니 미첼 역시 제임스 테일러의 음악에 목소리를 보탰습니다. The Circle Game 중에서 조니 미첼이 작사 작곡한 The Circle Game 들어보시죠.

제임스 테일러와 조니 미첼이 함께한 더 서클 게임 들으셨습니다. 더 서클 게임을 발표한 지 한참의 세월이 지난 뒤 제임스 테일러는 또 다른 음악적 동지 캐롤 킹과 함께 무대에 오릅니다. 1970년 두 사람이 처음으로 함께했던 로스앤젤레스 웨스트 할리우드의 클럽 트루바두어의 무대에서 37년 만에 다시 만났죠. 2007년에 있었던 이 공연 실황을 담은 앨범은 2010년에 제임스 테일러 앤 캐롤 킹 라이브 앳 더 트루바두어라는 제목으로 발매됐습니다. 37년 만에 재결합도 의미가 깊었지만 이 무대는 전설적인 클럽 트루바두어가 만들어진 지 50주년을 기념하는 것이기도 했죠. 이날엔 1970년대에 함께 활동했던 밴드 멤버들까지 그대로 다 참여해서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은 우정을 보여주었습니다. 제임스 테일러 앤 캐롤 킹, 라이브 앳 더 트루바두어 중에서 두 곡 이어드리죠. 먼저 Will You Love Me Tomorrow부터 전해드립니다.

Live at the Troubadour 2010년 음반에서 캐롤 킹과 제임스 테일러가 함께한 두 곡이었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 You've Got a Friend였고요. 그 전에 Will You Love Me Tomorrow 들으셨습니다. 애청자 여러분과 일주일 동안 함께했던 With Friends Special 마무리는 Lee Ritenour와 Dave Grusin의 앨범으로 하겠습니다. 두 사람은 Two Worlds에 이어서 두 번째 클래식 크로스오버 협업작을 만들었는데 그 음반이 바로 2008년에 발표된 암파로였습니다. 암파로는 보사노바의 거장 안토니오 칼로스 조빔의 곡 제목에서 가져왔다고 하죠. 포르투갈어와 스페인어로 보호, 피난처, 위안, 후원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 음반엔 바이올리니스트 조슈아 벨, 트럼페터 크리스 보티, 플루티스트 제임스 워커, 소프라노 르네 플레밍 등 세계적인 연주자들이 객원으로 참여했죠. 스페인과 남미 작곡가들의 음악을 중심으로 했다는 것도 매력있고 최고의 음악가들이 함께한 앨범이라는 사실도 매력적입니다. 리 리트나워와 데이브 그루신의 듀오 앨범 암파로에서 오늘 마지막 곡 전해드리죠. 헨델의 오페라 리날도 가운데 듀엣도 스케르자노 술 두어 볼토 당신의 얼굴 위에 미소가 장난치듯 춤추네 크리스 보티의 트럼펫과 소프라노 르네 플레밍의 목소리가 함께합니다.

얼굴위에 미소가 장난치듯 춤추네. 크리스 버티의 트럼펫과 소프라노 르네 플레밍의 목소리가 함께한 Lead with Now와 데이브 그리슨의 암파로 음반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끝곡이었어요. 세상의 모든 음악이 일주일 동안 마련해드린 With Friends 스페셜. 이렇게 많은 음악가들이 서로의 무대에 참여하며 서로를 응원했다는 걸 새삼 확인한 날들이었죠. 장르를 초월한 우정도 있었고 지역을 뛰어넘은 컬래버도 있었고 수십 년의 시간을 훌쩍 뛰어넘은 재회도 있었죠. 클래식에서 재즈, 브라질 음악까지, 아프리카에서 라틴 아메리카까지 서로 다른 세계에 있던 음악가들이 손을 맞잡을 때마다 늘 멋진 선물이 탄생됐습니다. 내일부터는 다시 원래의 세상의 모든 음악으로 돌아가 일상의 크고 작은 순간과 추억을 음악과 더불어 공유하는 시간 준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정혜진, 작가 김미라, 진행의 전기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녕하세요. 세계 여러 나라의 콘서트 현장으로 떠나는 음악 여행 FM실황 음악 최윤규입니다. 오늘은 작년 3월 29일 중국의 수저우 금계호 콘서트홀에서 펼쳐진 수저우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음악회 실황을 보내드립니다. 지지가 연주하는 슈만의 피아노 협주곡, 수총이 지휘하는 슈만 교향곡 1번과 2번을 감상하시겠습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중국의 수저우를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는 수저우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음악회를 들으시겠습니다. 오늘 들으실 지난 3월 29일 음악회에는 중국 지휘자 수총이 지휘를 맡았는데요. 수총은 이번 공연 연출을 맡은 수저우 심포니의 수석 지휘자로 활동 중입니다. 이번 공연에서 로베르트 슈만의 곡들을 집중적으로 선보이는데 먼저 슈만 교향곡 1번부터 들으시겠습니다. 이 교향곡에는 봄이라는 부제가 붙어있죠. 아돌프 베트거의 봄의 시에서 영감을 받은 곡인데요. 봄이라는 부제 그대로 일악장을 여는 팡파르에서부터 봄의 생기가 전해지는 곡입니다. 자, 그럼 로베르트 슈만 교향곡 1번 B플랫 장조 작품 번호 38 일명 봄 일악장 안단테 운포코 마이스토소 알레그로 몰토 비바체 2악장 라르게토 3악장 스케르조 몰토 비바체 4악장 피날레 알레그로 아니마토의 그라치오소를 들으시겠습니다. 수총이 지휘하는 수저우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로베르트 슈만 교향곡 제1번 B플랫 장조 작품 번호 38 일명 봄 전 4악장 모두 들으셨습니다. 연주에는 수총이 지휘하는 수저우 심포니 오케스트라였습니다. 지난 2025년 3월 29일 중국의 수저우 금계호 콘서트홀에서 열린 수저우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공연 실황을 듣고 계십니다. 이제 중국 출신의 미국 피아니스트 지지가 등장해서 로베르트 슈만의 피아노 협주곡을 연주합니다. 피아니스트 지지의 본명은 장저우인데요. 보통 지지라는 예명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BBC 뉴 제너레이션 아티스트로 선정되면서 주목받게 된 피아니스트고요. 데카 클래식스 음반사와 전속 계약을 맺었고 그동안 세계 주요 오케스트라와 협연하면서 활발한 연주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수저우 공연회에서 지지가 연주하는 슈만 피아노 협주곡 본래 이 협주곡은 단악장의 환상곡에서 출발한 곡이죠. 1841년에 먼저 한악장의 그 피아노 환상곡이 작곡이 됐다가 4년이 지나서 1845년에 두 개 악장이 덧붙여져서 이 피아노 협주곡으로 완성됩니다. 이 협주곡이 모두 완성됐을 때 슈만의 부인이자 당대 아주 뛰어난 피아니스트 클라라 슈만은 아주 기뻐했다고 하죠. 그 당시 클라라는 일기장에 로베르트 슈만의 거대하고 화려한 작품을 얻게 됐다라고 쓰기도 했습니다. 로베르트 슈만은 본래 클라라를 염두에 두고 이 피아노 환상곡을 썼고 또 피아노 협주곡을 완성했습니다. 그래서 이 곡을 들어보면 1악장 첫 부분에 그 오보에가 연주한 선율이 있는데 그 멜로디가 클라라의 이름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2악장은 인터메초 안단티노 그라지오소 굉장히 서정적인 느린 악장이고요. 3악장으로 연결이 됩니다. 3악장 알레그로 비바체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 그럼 로베르트 슈만 피아노 협주곡 A단조 작품 번호 54 전악장을 지지의 피아노 연주 수총이 지휘하는 수저우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들으시겠습니다.

로베르트 슈만 피아노 협주곡 A단조 작품 번호 54 전 3악장 모두 들으셨습니다. 피아노 연주의 지지 그리고 수총이 지휘하는 수저우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함께 연주했습니다. 멋진 피아노 연주를 들려준 피아니스트 지지는 클래식 음악계에서 주목받고 있는 피아니스트입니다. 지나 바카우어 국제 콩쿠르를 비롯한 여러 국제 콩쿠르에서 입상했고요. BBC 심포니, BBC 필하모닉, LA 필 등의 세계 정상급 오케스트라와 협연했습니다. 그리고 실내악 활동에도 아주 적극적이죠. 이번 수저우 공연 앙콜로 브람스의 곡을 연주합니다. 브람스의 헝가리 춤곡 1번을 지지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립니다.

요하네스 브람스의 헝가리 춤곡 제1번을 지지의 피아노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음악 칼럼니스트 최은규가 진행하는 FM 실황음악을 듣고 계십니다. 오늘은 작년 3월 29일 중국의 수저우 금계호 콘서트 홀에서 펼쳐진 수저우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음악회 실황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음악회 후반부에는 슈만 교향곡 2번이 연주됩니다. 이 작품은 1845년에 슈만이 드레스덴에 머무르고 있을 당시에 작곡된 곡인데요. 슈만의 교향곡 4곡 중에서도 연주 시간이 가장 길고 베토벤과 슈베르트 교향곡을 닮은 점이 엿보입니다. 베토벤 풍의 승리의 결말에 도달하는 관현악곡이고 또 그 슈베르트 그레이트 교향곡과 똑같이 C장조로 되어 있죠. 그리고 그레이트 교향곡에 자주 나오는 리듬형이 그대로 사용된 곡이기도 합니다. 1악장은 소스테노토 아사이의 서주로 시작해서 점차 활기를 띠면서 알레그로 마논 트로포의 주부로 이어지게 됩니다. 2악장 알레그로 비바체 스케르초 악장이고요. 3악장 아다지오 에스프레시보는 슈만의 느린 악장 중에서도 아주 아름답고 서정적인 분위기가 가득한 곡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4악장 알레그로 몰토 비바체 승리의 분위기로 마무리되는 곡입니다. 자, 그럼 슈만 교향곡 2번 C장조 작품 번호 61 전악장을 수총이 지휘하는 수저우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들으시겠습니다.

로베르트 슈만 교향곡 제2번 C장조 작품 번호 61 전 4악장 모두 감상하셨습니다. 연주에는 수총이 지휘하는 수저우 심포니 오케스트라였습니다. 오늘 FM 실황음악에서는 작년 3월 29일 중국의 수저우 금계호 콘서트 홀에서 열린 수저우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음악회 실황 함께 하셨는데요. 이번에는 이번 공연에서 피아노를 연주한 피아니스트 지지가 멤버로 있는 더 젠 트리오의 음반 중에서 들으시겠습니다. 아람 하차투리안의 카레 춤을 더 젠 트리오의 연주로 보내드립니다.

아람 하차투리안의 카레 춤을 피아노 3중주 버전으로 감상하셨는데요. 연주에는 더 젠 트리오였습니다. 오늘도 FM 실황음악을 애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최은규였습니다.

클래식을 더 가까이 KBS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노트북에다 모니터 두 대를 연결해 쓰다 보면 가끔 화면의 화살표가 어디론가 사라져버린다. 이쪽 화면에서 저쪽 화면으로 옮겨가다가 어디론가 사라져버린다. 그러다 마우스를 이리저리 움직이면 어딘가 숨어있거나 사라진 듯했던 화살표가 다시 나타난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는데 세 개 화면의 높낮이 차이가 달라도 생긴다. 그러니 화면 높낮이도 똑같이 맞춰줘야 한다. 때론 휴일과 평일의 높낮이 차가 너무 크기도 하다. 그럴 땐 어느 한쪽이 사라지거나 숨어버린 것 같아진다. 그때야말로 둘의 단차를 잘 맞춰야 한다.

달력에 빨간 숫자와 검은 숫자가 있는 한 우리는 누구나 휴일과 평일의 구분 속에서 살게 됩니다. 유난히 즐거웠던 휴일일수록 다른 종류의 즐거움과 보람이 있는 평일과의 높낮이차를 잘 맞춰야 하리라 생각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당신의 밤과 음악, 이상혁입니다.

더 모스트의 연주로 류 요시마타의 음악 냉정과 열정 사이 함께했습니다. 에쿠니 가오리 버전, 치지 히토나리 버전 이렇게 두 개의 소설이 있죠. 이 가을에 읽기 좋은 그런 소설인 것 같습니다. 일요일 당신의 방과 음악입니다.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 늘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는 샵9310,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고요.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과 모바일 콩 열려 있습니다. 갈루피의 피아노 소나타 5번 C장조 중에서 1악장 안단테입니다. 아르투로 베네데티 미켈란젤리의 피아노입니다.

갈루피의 피아노 소나타 5번 3장조 중에 1악장 아르투로 베네디티 미켈란젤리의 피아노였습니다. 4942번 학원에서 끝나는 고1 딸하고 매일같이 집에 가면서 듣고 있습니다. 딸아이 가방을 들어주면서 가방의 무게만큼이나 힘들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딸 은수를 아빠가 응원한다고 전해주세요. 이렇게 적어주셨는데 매일같이 집에 가면서 듣고 계시다면 지금도 듣고 계시겠죠. 가방의 무게 몇 배는 무거운 마음을 우리 고1 은수 학생 아빠와 더불어서 아저씨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나도 좀 응원해주면 좋겠다라는 분들은 사연 남겨주시면 제가 아주 열심히 응원해드리겠습니다. 가을맞이 특별 응원 준비해두고 있겠습니다. 2561번 사춘기 중3 둘째의 건조하고 까칠한 말투에 저도 모르게 날카롭게 받아치고 나면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그럴 때면 주방에 놓인 아이들의 어릴 적 사진을 봅니다. 눈만 마주쳐도 웃고 어디든 따라다니며 안아달라고 하던 껌딱지들이었는데 이제는 그때는 있고 지금은 없는 것들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마당 뒤편에 활짝 핀 해바라기가 깍꿍하듯 얼굴을 내민 모습을 보면서 서운한 마음을 달래보는데 안 달래지네요 하시면서 신청곡 적어주셨습니다. 그 옛말의 이 표현들은 참 놀랍습니다. 품 안의 자식이라는 말, 아이들 키우시는 분들은 들을 때마다 실감하는 그런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귀엽던 착하던 천사 같던 그 아이는 어디로 가고 이런 까칠한 말투에 아이가 남아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 음악을 들어야죠. 신청하신 브루크 밀러의 첼로와 기타를 위한 세계의 녹턴 1번 안단티노 2번 아다지오 칸타빌레 3번 알레그로 모데라토 전곡으로 준비했습니다. 아니야 레흐너의 첼로, 파블로 마르케스의 기타입니다.

브루크밀러의 첼로와 기타를 위한 세계의 녹턴 1번 안단티노, 2번 아다지오 칸타빌레, 3번 알레그로 모데라토, 아냐레 흐너의 첼로, 파블로 마르케스의 기타였습니다. 이어지는 곡은 베토벤의 현악 사중주 14번 C샵 단조 작품 131 중에서 4악장입니다. 안단테 마논 트로포, 에몰토 칸타빌레, 알반베르크 사중주단입니다.

베토벤의 현악사 중주 14번 C샵 단조 작품 131의 4악장 알반베르크 4중주단이었습니다. 커피의 향이 더욱더 진하게 다가오는 가을입니다. 요한 제바스티안 바흐의 커피 칸타타 바흐작 번호 211 중에서 I wish you make the coffee sweet. 아, 커피는 얼마나 달콤한지 보내드리겠습니다. 소프라노 도르테아 루이슈만의 음성 Le Violon du Roi의 연주입니다.

바흐의 커피 칸타타, 바흐 작품 번호 211 중에서 아 커피는 얼마나 달콤한지, 소프라노 도르테아 루슈만의 음성, 레비올롱 디 후아의 연주였습니다. 예술 속의 클래식, 오늘은 시인 알로이시 위스 베르트랑과 작곡가 모리스 라벨의 밤의 가스파를 함께합니다.

가스파르는 페르시아어인 간자바르에서 유래된 이름입니다. 보물을 가진 자 혹은 보물 관리자라는 뜻이죠. 프랑스어에선 가스파르, 영어에선 제스퍼 혹은 카스퍼로 불립니다. 기독교에선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던 동방박사 3인 중에 한 사람 이름이기도 했습니다. 알로이시 위스 베르트랑의 시집 밤의 가스파르, 렘브란트와 칼로 풍의 환상곡은 세계 최초의 산문 시집입니다. 형식에 얽매였던 정형시의 틀을 깬 최초의 시집이죠. 시집의 주인공은 시인이고 배경은 프랑스 디종입니다. 그러니 시집은 서문 첫 부분에 또 다른 시인 샤를 생트베브의 정형시집 위안의 한 구절을 이렇게 인용합니다. 친구여, 자네 기억하나? 쾰른으로 가던 길에서 어느 일요일에 부르고뉴의 수도 저 디종에서 우리 감탄하며 여러 종루를, 여러 대문과 탑을, 그리고 뒤뜰의 낡은 가옥들을 보러 갔던 일을.

그런 혼사의 주인공인 프랑스 디종에서 시집의 주인공은 어느 날 아르크비주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옆에 단 한 번도 솔질을 한 적이 없는 구겨진 중절모를 쓴 한 사내가 와 앉습니다. 벤치에는 이제 우리 두 사람이 앉아 있었다. 내 옆에 사내는 책 한 권의 책장을 넘기고 있었는데 그가 모르는 새 말린 꽃잎 한 장이 책장에 떨어져 나왔다. 나는 그 꽃잎을 주워 그에게 돌려주었다. 이 낯선 남자는 내게 고맙다는 인사를 건네고선 말라 시든 제 입술에다 그 꽃잎을 갖다 대었고 그런 다음 신비로운 그 책 사이에 도로 끼워 넣었다. 그런 낭만적인 사내와의 대화가 시작되는 사문시집 밤의 가스파르는 당대 예술가들에게 큰 충격과 영향을 줬습니다. 특히 시인 보들레르의 시집 파리의 우울에 그리고 음악가 모리츠 라벨에게 큰 영향을 줬습니다. 라벨은 1908년에 시집 밤의 가스파르 중에서 세 편의 시를 바탕으로 동명의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그 세 편은 물의 요정, 교수대, 스카르보입니다. 연주자들에게는 초인적인 테크닉과 상상력을 요구하는 초절 기교의 곡입니다. 초절 기교는 1851년 프란츠 리스트가 만든 표현이고 또 곡이었죠. 라벨은 리스트의 그 초절 기교 연습곡을 넘어서는 그런 난도의 곡을 쓰겠다는 야심으로 밤의 가스파르를 썼습니다.

예술 속의 클래식. 오늘은 시인 알로이시 위스 베르트랑과 작곡가 모리스 라벨의 밤의 가스파르와 함께했습니다. 시인 김경미의 시 밤의 가스파르도 있다는 것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저희 당신의 밤과 음악 작가 김경미 시인의 시입니다. 함께하신 음악 라벨의 밤의 가스파르 중에서 1번 옹딘 물의 요정, 파스카 호제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이어서 라벨의 피아노 협주곡 G장조 중에 2악장 아다지오 아사이 이어드립니다. 펑스와 흐네프 뒤샤블의 피아노, 미셸 플라송이 지휘하는 뚜르즈 시립 오케스트라입니다.

우나 노테 아 나폴리, 나폴리에서의 하룻밤, 핑크 마틴이었습니다. 2부 첫 곡으로 보내드렸고요. 이번에는 이 브람스가 오스트리아 미르츠 슈출라에서 여름휴가를 보내면서 작곡한 그의 마지막 교향곡입니다. 왠지 가을에 어울릴 것 같아서 준비해봤습니다. 교향곡 4번 2단추 작품 98 중에서 1악장 알레그로 논트로포, 조지 쉐리 주의하는 클리브랜드 오케스트라입니다.

브람스의 교향곡 4번 2단추 작품 98 중에서 1악장이었습니다. 조지 쉐리지 위하는 클리브랜드 오케스트라였습니다. 이번에는 시기 차이가 있긴 하지만 모차르트가 빈에 머물 당시에 작곡했던 음악 두 곡입니다. 세 곡이 피아노 소나타 중에서 10번 C장추, 퀘열번호 330 중에서 2악장 안단테 칸타빌레, 마리아 주용 피레스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리고요. 이어서 피아노 콘서트용 론도 A단추, 퀘열번호 511, 미스코 우치다의 피아노입니다.

모차르트의 음악 두 곡이었습니다. 지금 들으신 곡 론도 A단추 쾌활번호 511 미스 고치다의 피아노 연주였고요. 전에 들으신 곡 피아노 소나타 10번 C장추 쾌활번호 330의 2악장 마리아 주옹 피레스의 피아노였습니다. 이번에는 잉글랜드의 현대음악 작곡가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피아니스트 폴 루이스 말고 작곡가 폴 루이스의 루사문디 보내드리겠습니다. 게빈 서덜랜드가 주의하는 로열 발레 심포니아입니다.

글렌 밀러가 1939년에 발표하면서 빅밴드 시대의 아주 대표적인 곡이 된 음악 Moonlight Serenade, 소프라노 바브라 헤니건의 음성, 루드비 히 오케스트라였습니다. 오늘 끝곡은 오랫동안 핸델의 곡으로 알려져 있던 음악, 19세기 말 독일의 합창 지휘자면서 음악학자였던 지그프리드 옥스가 작곡한 Danke dir, Herr, 감사의 노래 보내드리겠습니다. 페터 브라이너의 피아노, 로열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전해드리면서 일요일 밤 당신의 밤과 음악 오늘 순서 마칩니다. 제작의 안종호, 작가 김경미, 저는 이상협이었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3: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녕하세요. KBS 클래식 FM 재즈수첩의 황도코입니다. 오늘 재즈수첩 첫 곡은 트럼펫 연주자 아트 파머의 연주입니다. I'm a fool to want you입니다.

KBS 클래식 FM의 재즈 수첩, 오늘 첫 곡으로 보내드린 아트 파머의 트럼펫 연주였습니다. I'm a fool to want you 들으셨습니다. 피아노 연주에는 토미 플랜네곤이었고요. 베이스의 토미 윌리엄스, 그리고 드럼 연주의 엘버트 히스였습니다. KBS 클래식 FM의 재즈 수첩은 일주일에 두 번 여러분들과 함께 재즈를 듣고 있습니다. 일요일 0시 그리고 월요일 0시에 방송이 되는데요.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월요일 방송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들으실 음악은 두 곡이 이어집니다. 두 곡 모두 다 듀크 엘링턴의 작품인데요. 명 피아니스트들이 엘링턴의 작품을 연주했습니다. 먼저 In My Solitude, 피아니스트 롤랜드 헤나의 연주로 들어보시겠고요. 이어서 역시 엘링턴의 작품 I Let a Song Go Out of My Heart를 딕 하이먼의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듀크 엘링턴의 곡 두 곡을 피아노 독주로 들어보셨습니다. 먼저 In My Solitude, 피아니스트 롤랜드 헤나의 연주로 감상하셨고요. 이어서 I'll Soon Go Out of My Heart를 피아니스트 딕 하이만의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KBS 클래식 FM의 재즈 수첩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곡은 스탠 게츠의 테너 색소폰 연주를 들으시겠는데요. 함께한 미셸 르그랑의 작품입니다. 봉줄 트리스테스, 안녕 슬픔이요. 스탠 게츠의 테너 색소폰 연주입니다.

스탠 게츠의 테너 색소폰 연주였습니다. 미셸 르그랑의 작품 봉주 트리스테스 안녕 슬픔이요 들으셨습니다. 1971년도에 녹음이 된 그런 작품인데요. 미셸 르그랑이 편곡과 그리고 합창 오케스트라 지휘를 맡았고요. 스탠 게츠의 테너 색소폰이 아주 돋보이는 앨범이었습니다. Communications 72 1971년도에 녹음이 되어서 72년에 발표된 앨범 가운데서 들어봤습니다. KBS 클래식 FM의 재즈

쇼핑쇼핑쇼핑쇼핑쇼핑쇼핑쇼핑쇼핑쇼핑쇼핑쇼핑쇼핑쇼핑쇼핑쇼핑쇼핑쇼핑쇼핑쇼핑쇼핑쇼핑쇼핑쇼핑쇼핑쇼핑쇼핑쇼핑쇼핑쇼핑쇼핑쇼핑쇼핑쇼핑쇼핑쇼핑쇼핑쇼핑쇼핑쇼핑쇼핑쇼핑쇼핑쇼핑쇼핑쇼핑쇼핑쇼핑쇼핑쇼핑쇼핑쇼핑쇼핑쇼핑쇼핑쇼핑쇼핑쇼핑쇼핑쇼핑쇼핑쇼핑쇼핑쇼핑쇼핑쇼핑쇼핑쇼핑쇼핑쇼핑쇼핑쇼핑쇼핑쇼핑쇼핑쇼핑쇼
재즈의 명 보컬리스트 오스카 브라운 주니어의 음악을 듣는 시간.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그의 앨범 한 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들으실 오스카 브라운 주니어의 앨범은요, 1961년부터 62년까지 컬럼비아 레코드에서 녹음이 된 앨범입니다. Between Heaven and Hell 여러분들과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래 두 곡 듣겠습니다. Lucky Guy 그리고 이어서 Opportunity Please Knock, 오스카 브라운 주니어의 노래입니다.

오스카 브라운 주니어의 노래였습니다. Lucky Guy 그리고 Opportunity Please Knock 두 곡 모두 다 오스카 브라운 주니어의 작품이었는데요. 그의 음성으로 들으셨습니다. 빅밴드 편곡과 지휘에는 레프 번즈였습니다. 탄생 100주년의 인물 오스카 브라운 주니어의 노래를 듣는 시간, 오늘은 1961년부터 62년까지 녹음이 된 그의 앨범 Between Heaven and Hell 여러분들과 함께 듣고 있습니다. 지난주 이 시간에 오스카 브라운 주니어의 데뷔 앨범 Sin and Soul 역시 콜롬비아 레코드에서 녹음이 되었던 그런 앨범이었는데요. 이 앨범은 정말 당시의 모던 재즈의 그 여러 히트곡들에 자신의 가사를 붙여서 발표했던 그런 앨범이었죠. 그래서 이 앨범은 오스카 브라운 주니어의 이름을 단숨에 아주 널리 알리게 만들었습니다. 이 앨범 Sin and Soul에 이어서 녹음이 된 Between Heaven and Hell은 오스카 브라운 주니어의 그 음악성이 진일보한 그런 앨범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앨범의 대부분의 곡들을 직접 작사 그리고 작곡을 했고요. 또 지금 방금 들으셨던 것처럼 아주 화려한 빅밴드 사운드가 함께한 그런 앨범이었습니다. 이 앨범에 등장하는 빅밴드는 바로 랠프 번즈가 편곡을 맡았고 또 빅밴드 지휘를 했고요. 또 오늘 비록 그 이분의 그 편곡을 들을 수는 없습니다만 퀸시 존스도 이 앨범에 참여를 했습니다. 오늘 듣고 계신 그 곡들은 모두 다 랠프 번즈의 편곡입니다만 퀸시 존스 역시도 앨범에 참여했 그런 곡들이 몇 곡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스카 브라운 주니어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극작가로도 활동을 했고요. 또 이 노래뿐만 아니라 노랫말을 쓰는데 아주 많은 재능을 갖고 있었던 그런 아티스트였습니다. 이 앨범에 수록된 Between Heaven and Hell에 수록된 곡에서도 모두 다 오스카 브라운 주니어가 노랫말을 썼는데요. 굉장히 냉소적이면서도 풍자적인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Between Heaven and Hell 바로 이 천국과 지옥 사이라는 그런 뜻이 되겠는데요. 현실 속에서 살고 있는 여러 군상들의 모습을 노래를 통해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방금 들으셨던 Lucky Guy는 돈만 있다면 진실된 사랑도 살 수 있다고 믿는 그런 한 바람둥이의 모습을 아주 풍자적으로 그런 다른 곡이었고요. 또 Opportunity Please Knock 역시도 별다른 노력 없이 자신에게 기회가 올 거라고 믿고 있는 한 늙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아주 현실적으로 가사에서 다뤘던 그런 노래였습니다. 이 앨범에 담긴 두 곡을 또 이어서 들어보시겠는데요. 이어서 들으실 엘레지에는요. 슬픈 노래, 비가라는 뜻이 되겠죠. 여기에는 Plain Black Boy라는 그런 부제가 달려있는데요. 한 평범한 흑인 소년이 정말 이유 없이 죽임을 당해서 그 소년의 장례식에 벌어지는 그 광경을 목격하고서 쓴 곡입니다. 오스카 브라운 주니어의 엘레지 들어보시겠고요. 또 이어서 세상에 정말 그 희망이 사라지고 암울한 기운이 도는 그 현실적인 모습을 오스카 브라운 주니어가 곡으로 만들었습니다. World Full of Grey 이렇게 두 곡 이어서 보내드립니다. 오스카 브라운 주니어의 작품 그리고 그의 노래입니다.

오스카 브라운 주니어의 노래였습니다. Elegy 그리고 이어서 World Full of Grey 두 곡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빅밴드 편곡에는 랠프 번즈 그리고 역시 그가 지휘하는 빅밴드의 연주가 함께했습니다. 오스카 브라운 주니어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젊은 시절에 사회주의 운동에 이렇게 경도가 되었던 그런 이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래 가사에도 그런 부분이 등장을 하는데요. 당시 미국 사회가 안고 있던 인종 문제 그리고 여러 그 빈부격차의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신랄한 비판적인 시선을 보였던 그런 오스카 브라운 주니어의 노래였습니다. 탄생 100주년의 인물 오스카 브라운 주니어의 노래를 듣는 시간, 오늘은 1961년 62년에 녹음이 된 Between Heaven and Hell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봤습니다.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오스카 브라운 주니어 그리고 줄리 런던의 노래 여러분들과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KBS 클래식 FM의 재즈추첩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영국의 목관악기 연주자 존 서먼의 연주 준비했는데요. 전설의 그 아서왕과 원탁의 기사가 머물렀다는 그런 전설의 성이죠. 틴타겔 존 서먼의 베이스 클라리넷 연주로 들어보시겠습니다.

존 서먼의 1990년 앨범 Road to St. Eves에 수록된 곡 틴타겔, 존 서먼의 베이스 클라리넷 연주, 오늘 재즈첩의 마지막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이 음악을 끝으로 오늘 재즈첩 마치겠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고요. 재즈첩은 다음 주에 또 좋은 음악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황덕호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클래식을 더 가까이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크리스 보티가 공연을 하면 첼로를 든 요요마가 등장하고 형제처럼 꼭 닮은 스팅도 등장해 무대를 풍성하게 만듭니다. 요요마가 공연을 하면 크리스 보티와 르네 플레밍이 등장하죠. 엘튼 존의 음악엔 스티비 원더가 하모니카를 보태고 스티비 원더의 음악에는 엘튼 존의 피아노와 목소리가 더해집니다. 안드레아 보첼리가 토스카나의 침묵의 극장에서 공연할 땐 사라 브라이트만도 오고 피아니스트 랑랑과 트럼페터 크리스 보티, 소프라노 색소폰을 든 케니 지도 등장했죠. 안드레아 보첼리의 공연이었지만 무대가 끝날 때쯤에는 어느 누구의 무대라고 말하기 어려울 만큼 모든 이의 콘서트가 되어 있었습니다. 혼자서 가득 채우는 무대도 아름답지만 함께하는 무대는 더욱 빛나죠. 올가을 우리의 삶에도 누군가의 시간에 작은 빛을 보탤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진다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음악, 전기현입니다.

9월 13일 일요일 KBS 클래식 FM 세상의 모든 음악 오늘 첫 곡은 Cuando, Cuando, Cuando 였습니다. 마이클 부블레와 넬리 포타도 캐나다 출신의 두 가수의 노래였고요. 이어드린 곡은 Je ne t'aime plus 더 이상 널 사랑하지 않아 라고 노래했죠. 핑크 마티니와 프랑스의 가수이자 배우인 필립 카트린이 함께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음악으로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청취자 참여 게시판에 남겨주시고요. KBS 콩을 통해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또 문자 메시지 가능한데요. 샵 9310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사진 첨부 가능한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이번 주는 With Friends 스페셜이라는 이름으로 세계음악계의 스타들이 친구들과 함께 만든 컬래버레이션 앨범들을 모아 듣는 시간으로 함께했죠. 오늘이 벌써 7일째 마지막 날이네요. 음악가들의 우정과 사랑이 담긴 음악들로 충만한 저녁 시간이 됐다면 좋겠습니다. With Friends 스페셜 마지막 날 첫 번째로 소개할 앨범은 듀오 앨범 시리즈를 발표했던 두 연주자 리 리트나워와 데이브 그루신이 1985년에 발표한 할리퀸입니다. 두 사람은 이미 10년 넘게 함께 작업하면서 이상적인 듀오를 이루었지만 이 음반이야말로 두 사람의 음악적 호흡이 본격적으로 결실을 맺은 대표적인 협업 앨범이라고 할 수 있죠. 콘셉트를 정하는 순간부터 곡을 고르고 편곡하고 믹싱하는 마지막까지 리 리트나워와 데이브 그루시는 모든 과정을 함께 했습니다. 브라질 작곡가 이방 린시와 비토르 마르팅스가 함께 쓴 타이틀곡 할리퀸을 비롯해 재즈와 브라질의 MPB 리듬이 자연스럽게 스며든 아홉 곡이 앨범에 담겨 있습니다. 그중 데이브 그루신이 작곡한 Early AM Attitude는 1986년 그래미 어워즈에서 최우수 기악 편곡상을 수상했고 이 음반은 빌보드 컨템퍼러리 재즈 차트 2위까지 올랐죠. 기타와 피아노가 나누는 대화 같은 음반 할리퀸은 재즈와 브라질 음악이 만났을 때 얼마나 우아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준 음반이었습니다. 이 음반에서 두 곡 전해드리죠. 먼저 타이틀곡이죠. 할리퀸. 이 곡 데이브 그루신의 키보드와 리 리트나워의 기타 그리고 이방 린슈의 목소리가 함께합니다.

리 리트나워와 데이브 그루스틴이 함께한 음반 할리퀸 1985년 앨범에서 두 곡 전해드렸습니다. Early AM Attitude 방금 들으셨고요. 그 전에는 할리퀸이었습니다. 리 리트나워와 데이브 그루스틴의 할리퀸 앨범이 재즈와 남미 음악의 결합이었다면 15년 뒤 발표한 Two Worlds는 제목 그대로 클래식과 재즈라는 두 개의 세계를 연결한 크로스오버의 걸작입니다. Two Worlds 음반에서 리 리트나워와 데이브 그루스틴은 화려한 일렉 기타와 신시사이저를 내려놓고 담백한 클래식 기타와 그랜드 피아노로 앨범 전체를 주도하죠. 바흐, 바르톡, 빌라로부스 등의 명곡을 재즈의 감성과 기품 있는 어쿠스틱 사운드로 재해석하면서 서로 다른 두 장르가 어떻게 가장 아름다운 형태의 대화로 스며들 수 있는지를 들려줍니다. 이 앨범에는 소프라노 르네 플레밍, 바이올리니스트 길 샴, 첼리스트 줄리안 로이드 웨버 등 정상의 음악가들이 객원 연주자로 참여했죠. 특히 르네 플레밍이 참여한 리버송스는 The Water is Wide와 쉐난도우를 하나로 엮은 곡으로 르네 플레밍의 깊고 서정적인 목소리 위에 리 리트나워의 클래식 기타와 데이브 그루스틴의 피아노가 섬세하게 어우러집니다. Two Worlds 음반에서 세 곡을 이어드리죠. 먼저 바흐의 건반협주곡 A단조 바흐 작품 번호 1065 가운데 1악장을 편곡해서 연주합니다.

0: 리 리츠나워의 기타, 데이브 그루신의 피아노 연주가 함께한 2000년 음반 투 월즈에서 세 곡을 이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스페인 가곡 모음곡 가운데 3번 깐시언이었는데요. 이 곡에는 제임스 워커의 플루트 연주가 함께했고요. 그 전에 두 번째 들으신 곡은 스코틀랜드 미녀 The Water is Wide, 미국 미녀 쉐난도를 함께 노래했죠. River Songs. 곡엔 르네 플레밍의 목소리가 함께했습니다. 가장 먼저 들으신 곡 바흐의 건반협주곡 A단조, 바흐 작품 번호 1065 가운데 1악장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듀오 앨범의 정석이라고 부를 수 있는 앨범입니다. 쿠바와 브라질 음악을 대표하는 두 여제, 오마라 포르투온도와 마리아 베타니아의 역사적 만남이 이루어진 앨범이 있죠. 2008년에 발표된 오마라 포르투온도 앤 마리아 베타니아 음반입니다. 이 음반에는 모두 11곡이 들어있는데 구성이 좀 독특하죠. 솔로곡과 듀엣곡이 섞여있고 서로 비슷한 주제의 쿠바 노래와 브라질 노래를 짝지어 놓은 것이 특징입니다. 이 음반의 네 번째 트랙에는 가장 상징적인 곡이 들어있죠. 20세기 쿠바를 대표하는 위대한 여성 시인 둘세 마리아 로이나스의 시 보에마 64를 오마라가 낭송하는 것으로 시작하는데 오마라 포르투온도가 스페인어로 부르는 말 팔라브라스, 그리고 마리아 베타니아가 포르투갈어로 부르는 말 팔라브라스, 두 노래를 하나의 곡 안에 절묘하게 엮어내서 뭉클한 감동을 줍니다. 쿠바와 브라질을 대표하는 디바가 함께한 음반 오마라 포르투온도 앤 마리아 베타니아 중에서 네 곡을 이어드리죠. 먼저 방금 말씀드린 시 64 낭송, 그리고 팔라브라스와 팔라브라스 같은 제목의 다른 언어의 두 노래를 함께합니다. 오마라 포르투온도와 마리아 베타니아가 함께합니다.
1: De amar mucho tienes la palabra que persuade, la mirada que vende y que turba. De amar mucho dejas amor en torno tuyo y el que pasa cerca y se huele el perfume en el pecho viene a creer que tiene la rosa dentro.

오마라 보르투온도와 마리아 베타니아가 함께한 2008년 음반에서 네 곡을 전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소벤드 키벨레자라는 곡이었어요. 브라질 노래 오직 아름다운 것만 바라보며 라는 제목의 곡 마랑바이아라는 제목이 또 다른 제목이 있습니다. 그 전에 세 번째 들으신 곡 밀콩고하스 천개의 화살이라는 쿠바 노래였고요. 오마라 보르투온도의 솔로 그리고 두 번째 들으신 곡은 아레펜디멘투 후회라는 곡 브라질 노래를 마리아 베사니아의 솔로로 들으셨고요. 가장 먼저 들으신 곡 오마라 보르투온도와 마리아 베타니아가 함께 노래한 시 64 발라브라스 발라브라스였습니다. 이 앨범의 백미는 또 따로 있지요. 한 곡 더 듣고 다음 앨범으로 넘어가죠. 파라칸타를레 아미아몰 내 사랑에게 불러주기 위해 라는 제목의 쿠바 노래입니다. 내 사랑에게 불러주기 위해 이 잔잔한 노래가 태어났네 라고 노래하고 있죠.

오마라 보르투 온도와 마리아 베타니아, 쿠바와 브라질을 대표하는 두 여가수의 협업 앨범 2008년 음반에서 파라칸타레 아미아모르, 내 사랑에게 불러주기 위해 이 잔잔한 노래가 태어났네 전해드렸습니다. 매일 저녁 6시부터 2시간 동안 함께하고 있죠. 새벽 1시부터는 매일 재방송도 있으니까요.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요마가 친구들과 함께 한 곡 전해드렸습니다. 픽싱기냐의 까리니오수라는 다정한 사랑스러운이라는 의미의 곡이었어요. 요요마의 첼로, 파키토 드리베라의 클라리넷, 로메로 루반보의 기타, 시로 바치스타의 퍼커션 연주였습니다. 성악계에서 루치아노 파바로티가 많은 친구들과 함께 멋진 작업을 했다면 영화음악계에서는 엔니오 모리꼬네가 그랬죠. 클래식 기악계엔 바로 이 사람이 있습니다. 첼리스트 요요마죠. 요요마와 바비 맥퍼린의 인연은 1988년 여름 탱글우드에서 열린 레너드 번스타인의 칠순 생일 축하 행사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때 맺은 우정은 1991년 8월에 나흘간 녹음된 앨범 허쉬로 결실을 맺었죠. 목소리 자체가 오케스트라가 되는 보컬리스트 바비 맥퍼린과 요요마가 만난 클래식 재즈 크로스오버의 기념비적인 음반입니다. 첼로와 바비 맥퍼린의 보컬이 경쾌하게 주고받는 선율. 이 파격적인 시도는 당시 음악계에 무척 신선한 충격을 주었죠. 이 음반에 수록된 13곡 중 5곡은 바비 맥퍼린이 직접 작곡했고 나머지는 클래식 명곡을 새롭게 해석하고 풀어낸 작품이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파격적이고 신선하게 들리는 앨범 허쉬 중에서 두 곡을 이어드리죠. 먼저 바흐 구노의 아베 마리아, 그리고 허쉬 리틀 베이비, 미국 남부 미니어죠. 들어보시죠.

요요마와 바비 맥퍼렌이 함께한 1992년 앨범 허쉬 중에서 두 곡이었습니다. 바흐구노의 아베 마리아 그리고 미국 남부 민요 자장가죠 허쉬 리틀 베이비였습니다. 2008년 크리스마스 시즌에 요요마는 친구들과 함께 Songs of Joy and Peace 음반을 발표했습니다. 겨울, 크리스마스 그리고 따뜻한 우정을 담은 이 앨범에는 다이애나 크롤, 알리슨 크라우스, 제임스 테일러 같은 보컬리스트부터 데이브 브루벡과 크리스 보티, 에드가 메이어, 우클렐레의 명인 제이크 시마부크로, 거기에 소프라노 르네 플레밍과 더 실크로드 앙상블까지 정말 다채로운 친구들이 참여했죠. 정말 다정한 크리스마스 모임 같은 분위기, 따뜻한 느낌으로 가득한 앨범입니다. 장르도 국적도 다른 이 아티스트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을 수 있었던 건 요요마가 평생 쌓아온 우정의 힘이 있어서 가능했겠죠. 요요마는 도나 노비스 바첨을 이 음반의 중심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어릴 때부터 크리스마스가 가까워지면 온 가족이 평화를 기원하며 도나 노비스 바첨을 함께 부른 추억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Songs of Joy and Peace 음반에서 네 곡을 이어드리죠. 먼저 You Couldn't Be Cuter 이 곡은 뮤지컬 영화 Joy of Living 삶의 기쁨에 흘렀던 곡인데요. 요요마의 첼로, 다이애나 크롤의 목소리와 피아노, 존 클레이튼의 더블 베이스 연주입니다.

요요마가 친구들과 함께 만드는 반 Songs of Joy and Peace 2008년 앨범에서 네 곡 전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Dona Nobis Pacem, 평화를 주소서, 그리고 Old Lang Syne 이 두 곡의 접속곡이었는데요. 좀 특별한 연주였죠. 이 두 곡을 요요마와 크리스 보티가 각각 자신의 곡을 동시에 한 곡씩 동시에 연주를 해주었습니다. 그 전에 세 번째 들으신 곡은 Happy Christmas, War is Over, 존 레넌의 곡을 제이크 슈마부크로의 우쿨렐레 연주가 또 함께 했고요. 두 번째로 들으신 곡은 Here Comes the Sun, 비틀스의 노래를 제임스 테일러의 기타와 목소리가 함께한 버전으로 전해드렸습니다. 가장 먼저 들으신 곡 You Couldn't Be Cuter, 이 곡에는 다이애나 크롤과 존 클레이튼이 함께 했고요. 이번에는 미국의 포크 듀오를 만나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들려드린 요요마의 음반에도 함께했던 가수 제임스 테일러와 조니 미첼이 함께한 앨범 The Circle Game을 준비했는데요. 1970년 10월 29일 런던의 파리스 디어터에서 BBC 라디오 1의 인 콘서트 시리즈를 위해 녹음된 라이브 음원입니다. 그런데 이 음반의 표지와 부클릿에는 날짜와 장소가 잘못 기재되어 있죠. 표지에는 1970년 10월 28일 런던 로열 알버트 홀 실황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그 다음 날인 10월 29일에 녹음된 거라고 합니다. 당시 제임스 테일러와 조니 미첼은 서로의 음악을 아주 가까이에서 나누던 사이였죠. 제임스 테일러는 조니 미첼의 노래에 기타와 목소리를 더했고 조니 미첼 역시 제임스 테일러의 음악에 목소리를 보탰습니다. The Circle Game 중에서 조니 미첼이 작사 작곡한 The Circle Game 들어보시죠.

제임스 테일러와 조니 미첼이 함께한 더 서클 게임 들으셨습니다. 더 서클 게임을 발표한 지 한참의 세월이 지난 뒤 제임스 테일러는 또 다른 음악적 동지 캐롤 킹과 함께 무대에 오릅니다. 1970년 두 사람이 처음으로 함께했던 로스앤젤레스 웨스트 할리우드의 클럽 트루바두어의 무대에서 37년 만에 다시 만났죠. 2007년에 있었던 이 공연 실황을 담은 앨범은 2010년에 제임스 테일러 앤 캐롤 킹 라이브 앳 더 트루바두어라는 제목으로 발매됐습니다. 37년 만의 재결합도 의미가 깊었지만 이 무대는 전설적인 클럽 트루바두어가 만들어진 지 50주년을 기념하는 것이기도 했죠. 이날엔 1970년대에 함께 활동했던 밴드 멤버들까지 그대로 다 참여해서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은 우정을 보여주었습니다. 제임스 테일러 앤 캐롤 킹, Live at the Troubadour 중에서 두 곡 이어드리죠. 먼저 Will You Love Me Tomorrow부터 전해드립니다.

Live at the Troubadour 2010년 음반에서 캐롤 킹과 제임스 테일러가 함께한 두 곡이었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 You've Got a Friend였고요. 그 전에 Will You Love Me Tomorrow 들으셨습니다. 애청자 여러분과 일주일 동안 함께했던 With Friends Special 마무리는 Lee Ritenour와 Dave Grusin의 앨범으로 하겠습니다. 두 사람은 Two Worlds에 이어서 두 번째 클래식 크로스오버 협업작을 만들었는데 그 음반이 바로 2008년에 발표된 Amparo였습니다. Amparo는 보사노바의 거장 안토니오 칼로스 조빔의 곡 제목에서 가져왔다고 하죠. 포르투갈어와 스페인어로 보호, 피난처, 위안, 후원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 음반엔 바이올리니스트 조슈아 벨, 트럼페터 크리스 보티, 플루티스트 제임스 워커, 소프라노 르네 플레밍 등 세계적인 연주자들이 객원으로 참여했죠. 스페인과 남미 작곡가들의 음악을 중심으로 했다는 것도 매력있고 최고의 음악가들이 함께한 앨범이라는 사실도 매력적입니다. 리 리트나워와 데이브 그루신의 듀오 앨범 암파로에서 오늘 마지막 곡 전해드리죠. 헨델의 오페라 리날도 가운데 듀엣도 스케르자노 술 두어 볼도 당신의 얼굴 위에 미소가 장난치듯 춤추네 크리스 보티의 트럼펫과 소프라노 르네 플레밍의 목소리가 함께합니다.

헨델의 오페라 리날도 가운데 당신의 얼굴 위에 미소가 장난치듯 춤추네. 크리스 버티의 트럼펫과 소프라노 르네 플레밍의 목소리가 함께한 Lead with Now와 데이브 그리슨의 암파로 음반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끝곡이었어요. 세상의 모든 음악이 일주일 동안 마련해드린 With Friends 스페셜. 이렇게 많은 음악가들이 서로의 무대에 참여하며 서로를 응원했다는 걸 새삼 확인한 날들이었죠. 장르를 초월한 우정도 있었고 지역을 뛰어넘은 콜라보도 있었고 수십 년의 시간을 훌쩍 뛰어넘은 재회도 있었죠. 클래식에서 재즈, 브라질 음악까지, 아프리카에서 라틴 아메리카까지 서로 다른 세계에 있던 음악가들이 손을 맞잡을 때마다 늘 멋진 선물이 탄생됐습니다. 내일부터는 다시 원래의 세상의 모든 음악으로 돌아가 일상의 크고 작은 순간과 추억을 음악과 더불어 공유하는 시간 준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정혜진, 작가 김미라, 진행의 전기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